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좀 검소하게 사시고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살림을 하시는 그 집사님 부부 가정에 계셨는데 오늘날 남편 집사님이 우연히 화장대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그 영수증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드레스를 아내가 샀는데 500불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화도 나서 아내를 다그칩니다. 아니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어떻게 500불짜리 드레스를 살 수 있단 말이요? 하고 이제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우연히 이 그 드레스가 있는 윈도우를 봤는데 너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 들어가게 되고 그걸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죠. 참 보기 좋지. 너는 충분히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걸 입으면 참 예쁠 거야. 꼭 사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 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속삭일 때는 몰라? 사탄아 뒤로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내가 왜 그걸 안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탄한테 외쳤다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쓱 뒤로 간 사탄이 하는 말이 뒤태가 더 멋있는걸? 그 말에 그만 홀딱 넘어가서 샀다고 그러는 거죠.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르지 마시고 남편 너무 그냥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참 지혜롭게 세일하는 것만 골라서 꼭 필요한 것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도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도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쳤는가를 잘 보면 우리도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돈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이 명예욕 그리고 이 권력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패러디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런즉 이 돈과 이 명예와 권력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이렇게 세상이 지금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묘사한 그런 패러디인 것 같은데요.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 세 가지 시험에 실패한 이후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인류의 후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험을 잘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자. 그러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빵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떡보다는 밥이 맞겠죠, 그죠? 예, 우리는 밥을 늘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할 때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 돌멩이들이 꼭 빵처럼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황혼에 뉘엿뉘엿 이렇게 이제 태양빛 넘어갈 때 불그스름하게 하면 진짜 빵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셨는데 그걸 보면 빵이 연상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을 하죠. 너 능력 있잖아.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돼서 먹어.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으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지만 그래서 이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구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물질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모든 걸 물질로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이 떡을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사탄이 시험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절박한 순간에 와서 시험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금식할 수 있는 한계가 바로 40일이에요. 이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개구리를 보는 순간 그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그걸 먹다가 목이 막혀서 죽으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떼내서 그걸 구워 잡수셔야 되는데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그냥 먹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40일 금식한 뒤에 오는 이 식욕의 유혹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할 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사탄이 시험을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험이 언제 왔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시험이 왔을까요? 성령이 이끌어서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 갖다 놨을 때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고통에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그 유혹과 시험과 고통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그냥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나를 갖다 놨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면 훈련의 성격도 경험하시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서 빠져나갈 불순물이 있으면 빠져나가고 또 여러분 인격이 좀 가다듬어져야 되면 가다듬으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여기 손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은 꼭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양식도 가져가셔서 꼭 여러분들 아침밥만 챙기지 먹지 마시고 꼭 영의 양식도 먹으시고 또 주보에 나오는 말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통독도 하시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시면 자동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설교자들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또 맛있게 잘 요리해서 드리니까 새벽 예배도 꼭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침 또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나오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겠다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먹으셔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따라서 쫓아다니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정확하게 분별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이기자. 지금 마귀가 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 천하만국을 보이는 그곳에다가 다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속임수의 왕이죠. 꼭 마치 이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 다 이게 네 것이 될 거야.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고 또 예수님으로 와 하여금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나와 타협하면
쉽게 네가 메시아로 인정받을 텐데 내가 이거 다 준다니까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때 예수님이 또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십니다. 그런 기록된 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래서 그분만 섬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이게 권력의 유혹이 있거든요. 권력의 욕심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방법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 보면 이 천하만국이 보이는 이곳에서 만일 네가 절하면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고 얻게 돼 있어요. 공짜로 준다 그런다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 뭐냐 하면 특별히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때 이렇게 내세웁니다. 고수익, 저위험, 저수고. 수익이 엄청난데 위험도도 낮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 나만 믿고 투자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삶이 괜찮아요. 바르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에 맡기면 되겠다고 딱 맡기는 순간 혼란 그거 돈 가지고 다 튀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수익, 저위험, 저수고란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스님의 상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확천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감당할 그릇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빌리오네어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한테 빌리오네어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이건 완전히 멸망하러 가는 지름길 고속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원리, 원칙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걸로 산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 거다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면 이런 유혹이 안 빠지는 거예요. 쉽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유혹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 때까지 계속 왔던 시험들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럴까요? 거짓말이죠. 지금 이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 사람들만 사탄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아래 놓여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로 이 죄에 굴복한 사람들이 사탄의 치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예수님한테 그 엉뚱하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는 시험들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그런 능력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치면서 인격이 잘 가다듬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그런 그릇으로 넓혀지고 또 잘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기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데 사탄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하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것은 사탄이 어떤 구절을 인용을 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돌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뭔가 실수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 천사가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나 하고 그 믿고 그냥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뛰어내려서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살했다고 그럴 거고 뛰어내려서 만약에 안 다치고 서면 어떻게 돼요? 스타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까지 못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예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장해 주시고 매일같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됐지 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전 꼭대기가 예루살렘 있는 곳이 해발 800m 되는 곳이에요. 그 성전 꼭대기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임한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곳이에요. 이 성전 꼭대기 예수님이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도 안 다쳤다면 당장에 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면서 왕으로 추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린 것이죠. 십자가에까지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길에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시험만 들 뿐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것인지 그분은 아셔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름다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사용하셨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문맥을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한 상황을 잘 보세요. 시험하려는 자세를 버리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세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뭔가 하시고자 할 때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고통을 직면하게 하신다면 나는 대담하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엄청난 아름다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광야에서 시험에 마귀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아이고 나 이제는 예수님하고는 해봐야 안 되네 하고 그가 포기하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다시 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극복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옵니다. 파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 노동절이나 이 휴일 때 제일 많이 우리 교인들이 선호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플로리다더라고요. 예, 여기는 다른 거 다 보잖아요. 산도 보지, 호수도 보지, 다 보는데 바다를 못 보니까 그냥 바닷바람이라도 쐬시려고 한 7시간을 가셔야 되는데도 무릎쓰고 갔다 오세요. 근데 이 파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파도가 한 번 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숨이 넘어갈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정도가 계속 또 높아져 갑니다. 1학년 마치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치면 3학년 올라가고 그리고 시험 학년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세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그만큼 축복의 그릇은 넓혀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시험이 올 때 아,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안 주죠. 왜? 여러분 수준을 아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죄종들은 시험이 와도 엄청나게 와요. 근데 그걸 또 이겨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그냥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신앙의 학년이 올라간다.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하나님이 크게 더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작은 조국에서 더 큰 조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반경을 더 넓히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내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소가 광야에서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세 가지 장소로 옮겨갑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예언자들의 고향입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교사로도 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그러고 고기 생각나고 한다고 할 때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서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먹게 됐습니다. 그럼 그거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저들이 잠잠했나요?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원망과 불평을 더 세게 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녀들의 눈치를 보죠. 우리가 얘가 학교 가서 제대로 오늘 하루 뭐 배워가지고 왔나 무슨 일이 있나 애들 눈치를 잘 봅니다. 우리 부모들은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는지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한다면 이건 망한 거예요. 예언자 사역은 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말 꼭 영적으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준 권력의 최고봉의 그런 자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죠.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이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굴복한 사람들만 다스리는 주제에 예수님한테 내가 이 권세를 가져서 이것을 내가 줄 테니까 쉽게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왕자들이고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공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성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습대로 살으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높은 위에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반대예요.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영향력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섬기면 수력발전소의 물의 수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낙차에서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높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저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저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들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에요. 제가 번개여단이라고 하는 그 여단이 그 전차여단이에요. 옛날에 맹고부대였고 지금은 수도기계와 사단에 속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여단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군대가 지금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 한번 내가 가보고 싶었는데 없어졌대요. 예, 근데, 그때 그 여단장이 대령이셨는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참 그 감동받았던 게 뭐냐 하면 그때 교회가 번개교회였어요. 이름이 번개교회였는데, 거기 가면 꼭 여단장이 앞에서 딱 사복을 입으시고, 주부를 들고, 쫄병 이등병에 가도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손 잡아주시면서 주부를 주었어요. 꼭 존댓말 하시면서. 그러니까 쫄병들이 완전히 거기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사회 나가서 볼 수가 없는데 여단장이 자기 손 잡아주고 교회 오니까 본래는 걔네들이 전부 그 옛날에 그 초코파이 먹으러 온 애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초코파이에 감동된 게 아니라 여단장이 그렇게 자기를 정말 사람 취급해 주는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 잘 되긴 해야 되지만 잘됨을 가지고 누리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에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바로 예수님은 왕이지만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거기서 능력을 베푸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능력을 베푸는 장소. 그래서 예수에게만 초점이 가는 능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사람이 엉뚱하게 섬김을 받는 그런 곳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예배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장소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직접 복음이 되셔서,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죄값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값을 물어봐도 그분이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가미가 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죽어주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여기 아무것도 가미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떤 예식을 행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원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선물처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혼합돼서는 안 되고 더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길이 되셔서. 그리고 그분이 사제를 선포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용서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야 되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이제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는 말씀, 저들을 바로 세우는 말씀들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낮아져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또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용서와 중보의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씀을 이겼듯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어떤 마귀의 심이라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BBN의 구체적인 사역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방송 이메일 뉴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이메일 뉴스는 청취자 여러분과 기도 가운데 가까워지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으로 징계 중에 드리는 기도 Prayers Offered During Punishment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38번째인데요.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10절인데 주의 징계로 말미암는 고통의 호소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신다고 표현합니다. Your arrows have pierced me and your hand has come down upon me.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답니다. No health in my body. 5절에 보니까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답니다. 6절에 보니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7절에 보니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답니다. 8절에 보니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서 마음이 종일 불안하여 신음한답니다. 9절에 보니 탄식이 감추지 않고 나오며 10절에 보니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눈도 잘 안 보이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육간의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시편 38편 11절에서 16절인데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비참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음을 호소합니다. 12절에 보니 원수가 올무를 놓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나를 해칠 음모를 종일토록 꾸밉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 그런데도 나는 바보처럼 대꾸도 못하고 반박조차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시편 38편 17절에서 22절인데 죄를 시인하고 원수들의 대적을 고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한다고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우리에게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진리를 경청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시편 38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징계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Discipline is indispensable. 왜 우리 인생에 징계가 올까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살살 달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돌이키라고. 자녀가 아니면 훈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훈계해야 고치고 돌아서고 성장과 발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셔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했듯이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시편 38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시편 38편은 우리에게 징계 중에도 할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There are things that we must do during discipline. 보통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혹은 대들거나 모든 걸 포기하거나 심지어 안 해야 될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징계가 부당하며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징계의 절차를 따지기도 하고 자세를 논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은 갑자기 사라지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낙심하거나 따지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 중에도 반드시 기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와 어떤 믿음인가요? 첫째로 참회해야 합니다. We must repent hard. 18절을 읽어보면요. 징계 중에 사는 길이 등장합니다. 참회의 기도죠.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confess my iniquity and I'm troubled with my sin.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은 우리가 죄를 각성하고 아파하고 참회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며 징계하실 때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냐고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냐고 따지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죠. 아이들도 학교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혼났는데도 집에 가서는 자기 잘못은 말 안 하고 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부모에게 왜곡하여 이릅니다. 그러면 아이 말만 듣고 교사에게 문자 폭탄 보내고 따지고 괴롭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사가 이유 없이 왜 학생을 훈계하겠습니까? 한번 혼내기 위해서는 수십 번 동일한 행동을 묵인하고 인내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을 때 훈계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거짓말해서 교사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회는 어렵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며 실력입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가능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사고쳐서 혼나면서도 침묵하며 반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서 훈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군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참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다윗은 3절에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둘째로 징계 중에 해야 할 일은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We must ask forgiveness from God. 징계 중에 사는 길은 단순한 참회를 넘어서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이고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죄를 씻어주시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초리를 맞겠다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건 다릅니다. 그냥 맞고 때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참회와 용서에 대한 간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We must put hope in God.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미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런 기가 막히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8편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한 징계도 혹은 2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로 인한 고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렸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악행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징계나 환난 가운데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징계가 우리를 살리고 세우며 비상시키는 디딤돌과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이 각각의 은을 가지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엄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BBN의 8개 언어 사역을 통해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BBN 사역이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혹시 한 번 더 BBN 사역에 물질 후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BBN 사역에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BBN 사역에 물질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화이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집중하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완전히 할 때까지 관심과 주의력이 흩어지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헤밍웨이도 젊은이들에게 주는 글에서 대충하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다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도, 직업에도, 공부할 때에도, 심지어는 놀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 돌을 뚫는다고 하였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산만해져서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집중해서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5번째 시간.

0: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1907년도에 일어난 부흥 운동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원인도 있었다. 미국 선교사들이 초창기 한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시행한 것이었는데 그건 바로
1: 성수주일이었습니다. 성수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땅에 선교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성수주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무장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자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0: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만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뿌리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0: 아니, 그거이 무슨 말입니까? 이젠 주일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겁니까?
1: 마 보소, 나 같은 장사치들이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우회해서 먹고 살겠는겨?
2: 다른 나라에서 먹고 살라고?
1: 아니, 그게 말이 되는겨?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왜 그날은 장사를 안 하고 쉬겠는겨?
0: 그거이 너무하다 생각 안 됩니까? 아,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하면 장이 서는 날에도 장에 가지 말라 이건데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까?
2: 니보라오, 그거이 성경에 나온 것이라는데 오케이 하네. 그렇게 알고 알아서 하라오.
1: 권사님, 내는 그래는 뭐네예. 장날이 얼마나 많이 보는데 쉬겠는겨? 낸 그래 모납니다.
2: 그건 님자가 알아서 하라오. 주일에 장사를 하든 말든 그건 님자의 차이니까니.
0: 이거이 참말로 난감하고만 기래. 난감해. 이거 오케이 하지? 오케이 해.

0: 저, 장로님, 사람들이 주기를 성수라 하는 것 때문에 이만저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뭐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장난에 끼면 큰 낭패를 본다고 난리들입니다. 이걸 으깨야디요.
1: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는 참으로 힘든 일이디요. 네, 그거이 잘 알고 있습니다.
2: 아기랑 그것만을 말아달라고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라요.
1: 그거이 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0: 아니, 기거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것인데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 예수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요.
1: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까?
2: 저들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디요.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이 끊기게 되는데 저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1: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0: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1: 길에도 길에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 여러분들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0: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시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생계가 신앙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되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거기에 대해 완고했습니다. 주일 성수만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1: 목사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은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2: 주일 성수 때문입니까?
1: 그렇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성수주의를 하면 죽으라는 것인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디요.
2: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니 놀랐습니다.
1: 그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들은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인데.
2: 장로님,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두신 줄 아십니까?
1: 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배드리라고 말입니다.
2: 아닙니다.
1: 아니라니요. 기꺼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내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까?
2: 주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 주신 겁니다.
1: 예? 그거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니요. 내내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2: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바치는 날이지요.
1: 그러니까니, 하나님을 위해 있는 날 아닙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2: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1: 예? 기거이 또 무슨 말씀입니까?
2: 주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 주신 날이라 이거죠.
1: 가만. 그럼 그 주일이란 것이 하나님이 쉬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날이기에 예배드리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2: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된 날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말입니다.
1: 그렇게 큰 뜻이 있었구만 기래요. 이내린 그것도 모르고, 부끄럽습니다.
3: 진정한 의미의 주일 성수는 성도들의 삶을 바꾸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말씀과 찬양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 입을 통하여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찬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찬양 듣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처럼 격분하신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모스 6장 5절의 말씀을 보니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있기 때문이며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미 없는 찬양과 인간을 높이는 찬양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방송해드리는 모든 찬양들은 의미 없이 지절거리거나 인간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런 찬양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늘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찬양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저 메마른 대지 위에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식물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저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3편에서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간절히 주를 앙모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날마다 만족과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4장에서 37장 말씀입니다.
5: 제34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니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연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을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리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흥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5: 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년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3: 제37장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주루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포지를 위하며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섬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욥기서 34장에서 3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오면서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 한 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편 조각들과 완전히 구겨져 있는 자동차,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교통사고를 당한 저 사람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와서 보자고 인사하고 나왔을 텐데 이렇게 길가에서 객사하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주님께서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에서의 강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가실 때 스스로 숨기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 환한 폭도들에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들은 그분에게 그들의 손을 댈 수가 그러므로 없었습니다. 이제 전개되는 사건은 사실상 세상의 빛이라는 강론이 계속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적들은 영적으로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들은 세상의 빛이 그들 앞에 이렇게 비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죠. 설 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그들에게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소경은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눈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빛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발산일 뿐 아니라 수신인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예로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물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소경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빛은 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빛은 영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 9장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매기 목사님께서 미국의 그 웨스트 버지니아 거기서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드리죠. 그 폭발은 이 트랩 장치에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데 이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구조반들이 이제 와서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뭐 불을 이렇게 저기 서치라이트를 이제 비쳤겠죠. 그때 젊은이 하나가 크게 외치더래. 왜 불을 켜지 않냐고, 왜 불을 켜지 않냐고. 모두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던 것이죠. 그런 후에 그들은 폭발로 그가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흑 속에서 그는 그가 시력 장애인이 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그에게 빛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보지 못했던 거죠. 장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빛은 참된 상황을 드러냅니다. 소경인 자들, 그러나 그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참으로 소경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회 한 저명한 의원이 정치가이자 위대한 연설가이진 버그시에게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인 블랙박사의 설교를 들려주려고 그를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블랙박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셨던 거죠. 예배 후에 그 친구는 설교에 대한 버그시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연설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그 역시 아주 유능한 소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은 끝나는 거죠.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내놓아야 하지만 성령께서는 눈을 뜨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심자들을 얻을 때뿐 아니라 얻지 못할 때에도 똑같이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이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가 아무리 또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죄송하지만 가엾은 거죠.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게 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9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다섯 번째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죠. 자, 9장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논리적으로 이 소경 이야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강론의 결론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게 8장부터 시작한 거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8장과 9장 초반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선천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유일한 기록을 보게 되는데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제자들은 그의 병의 원인을 확증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죄를 인함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개 네 가지 대답이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도 특별히 이방인들은 환생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선천적인 병은 전생 동안에 범죄했던 죄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는 유전의 죄과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아는데 우린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경은 어떤 경우에서는 부모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담의 죄가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질병에 종속되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유대인의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건데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죄의 결과로 저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5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답은 해주시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것, 그러니까 과거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알아낼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1g의 예방은 1kg의 치료의 가치가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거든요. 이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아프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픔, 질병, 고통, 문제들을 허락하신 데에는 합당한 이유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이유는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들을 잘 알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을 받으시지 않고 또 받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암흑기에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저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주의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시련이나 고통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돼요. 여러분, 이 소경은 자신의 눈먼 것을 고침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경은 보게 될 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생애 동안 보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을 자신의 누구로요?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본래 진술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는 진리로 돌아가십니다. 밤은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영적인 빛이시며 그분이 아닌 곳은 모든 사람이 소경으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자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마치 박쥐처럼 눈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지셔야 했고 소경은 예수님에게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시각을 만져주시고 죽은 영적인 시신경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죄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것은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소경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제게 그들이 수개월 동안 뭐 어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럼 뭐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눈이 열려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광산 폭발 때 그 가엾은 젊은이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왜 불이 켜지 않는 것입니까? 불을 켜지 않는, 왜 밝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뭐냐? 라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만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다시금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비록 소경이 여전히 그분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만지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는 복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혀주지만 또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셨으며 지금은 인간 대 인간으로 소경을 고치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 소경은 그가 만일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했어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연못의 이름까지도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당신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그를 보낸 같은 방법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소경은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줄 물을 필요했습니다. 물이 필요했다고요. 물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결코 회심이 없는 것이 저의 굳은 신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2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증거가 필요했다고요. 그들은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을 보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깨달았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경을 고친 방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고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경의 임무는 믿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죠. 만일 만지는 방법이라면 고침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경건한 것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그분의 손길이 내게 닿네 라고 노래하며 다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만지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고치실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만져주심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오직 복음이라고 노래할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소경은 그들 모두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만짐을 받고 연못에 가서 씻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강에서 모일 것인가?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하며 어리석고 분별 없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기 위한 어떤 형식이나 경험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하려는 많은 소경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논쟁이나 형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로 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이 소경의 상황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경은 성전 밖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둘째로 이 소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람들은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구세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 뜨고 있었지만 소경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 왔어요. 넷째로 소경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장애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소경됨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죄인이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치지 못하는 거죠. 다섯째로 그는 거지였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죠. 여섯째로 그는 예수님께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람들은 그에게 어떠한 동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런 것을 갖고 있느냐 이거나 묻는 그러한 지경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집으로 가는 길을 느낌으로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보면서 걸어가면 됐습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집까지 가는데 아마도 그는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와 같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에서의 남녀 구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예수님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고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 간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여자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존여비 사상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느냐,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향상되기 시작했느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도 세웠지만 학교를 많이 세웠죠. 특별히 또 여자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자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또 여자들도 이제 대우해주는 이런 풍토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그 지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향상된 것이죠. 그전에는 어땠느냐? 여자들에게는 글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그저 시집이나 가고 애나 낳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자 뒷바라지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르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공부는 남자들에게만 시켰어요. 오늘날 아랍 국가들 중에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자를 아주 참미스러워 생각을 하고 여자는 얼굴도 못 내놓고 다니게 만들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여자들은 운전도 하면 안 되고 뭐 글도 안 가르치고 오늘날 많은 아랍 국가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도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차별 내지는 구별하는 일들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남녀 구분 없이 뭐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한쪽에는 남자가 앉고 한쪽에는 여자가 앉고 남녀가 다 구별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에는 남녀 그 사이에 커튼이 쳐 있어 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봅니다. 부부가 이렇게 교회 왔다가도 남자는 남자석에 앉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석에 앉아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기역자형으로 지었습니다. 기역자형으로 지어가지고 기역자의 그 모서리 부분에 강단을 두고 한쪽에는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역자의 다른 한쪽에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강단은 그 중간에 기역자 그 모서리에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북 김제에 가면 금상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1908년도에 지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기역자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지방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전북 익산에 가시면 두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도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남녀 구분이 철저해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유교의 영향이죠.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남녀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은 유교의 전통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전통,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전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통, 성경에서 비롯된 전통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통에 대해서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옛날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남녀 구분해서 드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꼭 예배당에 와서 남녀 따로 앉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비롯된 전통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유교의 영향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전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칭찬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 잘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책망하고 꾸짖고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왜 칭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그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무엇일까요? 무슨 전통을 그들이 잘 지켜서 하는 것입니까? 본문 이제 3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예배 드릴 때 모자든지 너울이든지 뭐든지 써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오늘날에도 미사 드릴 때 여자분들은 머리에 하얀 뭘 쓰지요. 왜 쓰고 미사 드리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진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제대로 안 다루고 어떤 외형적인 거 이런 거는 아주 잘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 그 새삼 칼럼에 제가 재림과 종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바티칸의 한 대변인이 재림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2014년 부활절을 앞두고 바티칸의 대변인 살바도어 주기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당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죠. 우리도 술에 취했을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티칸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한 추기경이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참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여자들은 뭘 했어야 한다 하는 것은 또 천주교가 오히려 또 잘 지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하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왜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모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모자든지 너울든지 뭐라도 써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를 드리면 그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예배 시간에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를 드리면 그의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없으시죠? 그런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 중에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냐? 그 이유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또 남자를 돕기 위한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 20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끝부분부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거나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냐? 우리가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긴 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남자보다 나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우리나라 대통령만 하더라도 여자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뭐 판검사들, 의사들 중에도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자 무시하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보다 나은 것은 제가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 힘이 조금 더 세다는 거. 근데 힘 센 것도 농경시대나 그게 큰 도움이 됐지 요즘은 뭐 힘 안 세도 괜찮아요. 예, 머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남자들은 힘없다고 여자한테 힘없다고 뭐 윽박 지르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때려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든 남자들은 여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 12절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남자들이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사실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지만 또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여자에게서 안 나온 분 계십니까? 다 여자에게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이 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고 이제 큐팁 가지고 귀도 청소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배꼽도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는데 딱 배꼽을 보는 순간 제가 뭐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이제 이번 주간에 제 어머니 그 돌아가신 어머니 생신이 있어요. 첫 번째 맞는 생신인데 어제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내 배꼽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났겠어요?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배꼽하고 내 어머니하고 연결되었던 그거지.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배꼽이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로서 나왔느냐? 여자로부터 나왔어요. 여자로부터.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여자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름 표시로 남자는 예배 시간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뭔가를 써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는 예배 시간에 머리에 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아,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자는 또 남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아, 그러한 의미이지요. 근데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받아들여지는데 여자가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또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남자는 여자, 즉 아내하기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인데 아내가 잘하면 남자가, 남편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잠언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잠언 12장 4절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잠언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뭐라 그랬어요? 면류관. 그러니까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말하고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잘하면 자기 남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올라가면 결국 자기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예배드릴 때 반드시 뭔가를 써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 남자는 예배 시간에 못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뭔가 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그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천사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쓰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고
2: 아주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들은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찾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8장 10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편 34편 7절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천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천사 하나님께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도 안 되고 딴짓해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복장이나 모든 것도 예, 예,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남자는 예배 시간에 머리에 뭘 쓰면 안 되고 또 여자는 반대로 뭔가를 써야 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하느냐?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모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예배드릴 때 반드시 모자든지 너울이든지 뭔가를 써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게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때도 이 말은 적용이 돼야지만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오늘날에도 남자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오늘날에도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모자를 쓰시든지 너울을 쓰시든지 뭔가를 쓰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오늘 왜 아무도 모자 안 쓰고 오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모자를 안 쓰고 오셨는지 제가 이유를 알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 여기 보니까 왜 모자를 안 써도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모자를 대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긴 머리, 긴 머리카락이 있으면 그것이 모자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의미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사실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모자를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모자를 안 써도 괜찮겠다. 그 말이죠. 근데 긴 머리를 가진 분들은 모자를 안 써도 되는데 짧은 머리를 가진 자매님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쓰셔야 돼요. 그런데 네. 머리가 길고 짧은 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네. 애매한 거는 제가 정리를 잘해드립니다. 자, 여자의 머리가 길고 짧은 기준은 뭔가 하면 자기 남편보다 머리가 길면 긴 것이고 자기 남편보다 짧으면 짧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보다 내 머리가 내 남편보다 짧은지 긴지 그거 생각하면 이 내 머리가 긴 건지 짧은 건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반적인 남자의 머리를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의 머리를 딱 봐서 제 머리보다도 여러분들의 머리가 길면 긴 것이고 짧으면 짧은 거예요. 정리가 됐죠? 참, 저는 참 이런 놀라운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긴 것이 좋고 남자의 머리는 짧은 것이 좋습니다. 그게 사실 사람의 본능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긴 머리 갖고 싶은 거 이게 여자의 본성이고 남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남자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 머리 긴 것 좋아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들 그래요. 남자들 보면 여자들 머리가 이렇게 긴 거 긴 머리 소녀 뭐 긴 머리 아가씨 이 여자 머리 긴 거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본성이 돼요. 남자의 본성이에요. 또 여자들도 본성적으로 머리를 기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성성이 많이 사라지면서 그 본성도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예, 짧게 하고 막 이제 그러지. 원래 여성의 본성은 머리를 길게 해서 아름답게 하는 거고 남자의 본성은 이제 짧게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여자의 머리는 길고 남자의 머리는 짧았느냐? 이게 여러분 어느 유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머리카락 그릴 때 옛날 그 예수님 영화나 보면 예수님 약간 장발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 장발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람의 본성이 그거예요. 여자는 긴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머리를 가급적 단정하게 이렇게 짧게 하시고 자매님들은 가급적 머리를 길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예, 좋습니다. 지금 제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짧으면 그거는 그 여자의 부끄러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정이 있어서 머리가 짧다든가 또 머리가 다 빠졌다든가 그런 경우에 머리에 뭘 씁니까? 모자를 쓰든지 가발을 쓰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하여간에 머리카락에 대해서 머리가 짧은 것에 대해서 머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남자들은 머리에 뭐가 없어야 되고 또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남자들의 경우 가발을 썼을 경우는 어떨까요? 가발. 가발도 또 일종의 모자는 모자인데 예, 이걸 써야 될까? 벗어야 될까? 이건 그냥 제가 괜히 그냥 한번 해보는 생각이에요. 제 아내가 머리카락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항에 갈 때 그때가 조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이제 그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다 검사를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봅니다. 뭐 불법 무기 같은 거 가지고 숨긴지 않았는가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하죠. 머리카락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살짝 또 보여주기 하면 이렇게 잘 통과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통과할 때는 항상 뭔가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모자 왜 쓰고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가발을 이제 쓰고 지나가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귀찮아가지고 설명하기 귀찮아가지고 가발을 쓰고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가발인 줄 알면서도 가발에 대해서는 전혀 벗으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검색 대원들이. 아 그래서 가발은 모자로 보지 않고 그냥 머리카락으로 봐주나 보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가발을 쓰고 오신 경우에 굳이 벗으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굳이 그래도 나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벗고 싶으시다면 뭐 그거는 대환영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남자들은 이 말씀대로 다 머리에 안 썼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다 뭔가를 썼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그 예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자들의 경우에 긴 머리가 모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굳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경우에는 남자들이 반드시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은 길에서도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모자 하나 쓰고 있어요. 그걸 이제 키파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씁니다. 특별히 회당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줘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어디 들어가니까 그 키파 종이로 만든 키파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풍습을 존중해 달라 그거죠. 저도 이제 쓰고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들이 하라니까 제가 그들의 풍습을 존중해서 그걸 쓰고 이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머리에 그렇게 쓰는가 하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상징으로 키파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도 오늘날에도 남녀 좌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유대인은 뭐 유대인이고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 남자분들 중에 예배 시간에 모자 벗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모자를 좀 벗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상처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알만한 분 같으면 알아들을 만한 분 같으면 얘기를 해서 모자를 벗게 하는 것이 좋고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왔다든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분들 경우에는 그냥 한동안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무슨 사정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머리에 이만한 혹이 있어서 그거 가리려고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또 머리에 벗어진 것이 조금 그거 해서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 하나님도 충분히 저는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적용할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머리카락에 대한 것. 형제분들은 머리 스타일을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예, 짧게 하는 게 좋고 여자분들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남녀 간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섹스라 해가지고 옷도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도 귀에 귀걸이하고 다니고 여자도 또 남자 같은 이렇게 그 군화 비슷한 거 그런 거 신고 다니기도 하고 뭐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뒤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을 때는 외모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확실히 구별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헤어스타일, 복장, 뭐 장신구 다는 거 모든 거 여러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흑과 백이 아닌 회색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흑과 백으로 가르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전하는 데에만 급급해서 그 진리를 왜곡하거나 사람 편에 맞추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11조 다 해요. 구제 잘 해요. 성경은 잘 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해요. 그렇게 일부를 잘 지키는 이 부자 청년인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진짜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28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후반부 말씀입니다.
0: 다음 말씀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흔히 사람 이렇게 말하면 나 부자 아니라서 괜찮네. 아니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또 다른 자기의가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하면서 그들의 율법 지킴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로 축적되어서 자기 부자가 되어 있어요. 자기의가 축적돼서 부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것을 안 믿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성령 임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어렵다는 받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가 뭐예요? 온갖 행위가 다 나왔어요. 온갖 행위가. 그래서 가톨릭 그 타락한 가톨릭이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돈 내면 죄가 사해진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이 보석 원리가 가톨릭을 부패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부였어요. 이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는 것 같습니다. 의에 대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발견하고서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이걸 눈이 뜨고 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서 교리를 만드는데 물론 칼빈의 교리 속에 뭐 온전한 거, 온전치 않는 거 많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교리가 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칼빈지 5대 교리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칼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95개조 붙여놓은 거. 비트겐 성당에 붙여놓은 거예요. 면죄부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는 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칼빈이 요약한 것이 뭐예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은 묻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데 이게 만민구원이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 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Unresistible grace.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면 신앙이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고 하는 사람은, 열심을 안 낸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전적으로 구원이 주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정말 순교의 길로 가세요. 그런데, 타협하는 신앙, 내 행위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게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지금 뭐 열심히 안 하니까 더 열심을 지어 짜내기 위해서 큰 믿음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칼빈의 예정론을 쓰레기에 처박아 넣어야 된다 그래요. 저 뭐 원어 분석하는 그 김종국이야 그런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던데, 칼빈의 예정론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어야 된다 그래요. 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큰 믿음 교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람들 막 열심을 끌어내니까, 기존 큰 교단에서 2단이고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해서 2단으로 정죄를 풀어준다 했다가 다시 여론에 밀려서 다시 2단으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대들겠다 해가지고 저한테도 큰 믿음 교회에서 조금만 책자고 왔어요. 우리 그런 2단 아니라는 이 얘기죠. 그래서 통합 측이 잘못했다는 것을 쭉 이렇게 언론해놨더라고요. 그거 왜 인정받아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큰믿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시집 장가 가는 것도 힘들대요. 너 그 이단 교회 나가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투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다른 분은 관리이기도 해요. 관리. 관직에 있고 청년이고 부자예요. 이게 결혼 1순위 아닙니까? 처녀들에게. 그런데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재물은 세상의 물질만이 아니라 뭐도 부가 될 수 있다? 자기의. 자기의. 자기 행위. 그게 부자가 돼요. 그 친구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청이 들어가는 게 어렵는데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럼 낙타가 제일 얼마나 큰 동물이에요. 그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부자는 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심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해석을, 저도 옛날에 그런 해석을 했어요. 옛날에 성문, 큰 성문을 저녁 때 문을 닫아요. 그러나 전령이 급하게 들어가고 나려면 옆에 조그만한 기퉁이 문. 옛날 우리 대문이 있었잖아요. 대문 옆에 쪽문이 있었잖아요. 쪽문은 뭐예요? 요렇게, 그걸 바늘 기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낙타도 자기 가진 거 짐 다 내려놓고 무릎 꿇으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헌신 봉사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복음적이에요? 비복음적이에요? 비복음적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요.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 전 재산 사회 희사예요. 절에 들어가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안 그러죠. 자신 대대로 물려주려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 재산 다 사회 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죽은 데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영생 얻으러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섭니다. 재산 하나도 여러분들은 사회 기부도 안 한 사람인데 그 절에 가는 절에 다니는 사람의 사회 재산 다 기부하고 가세요.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쉽겠어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린대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린대요. 돈 사랑하고 천국 가려고요. 그래도 나 예수 믿었잖아요. 믿어줬잖아요. 그건 행함입니다. 그래도 나 예수 믿어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나 천국 갑니다. 죽어도 갑니다. 자기 체면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저는요 그런 말 하면 돌아섭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믿고 사세요. 어쩌겠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신념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믿어준 또 하나의 행위가 돼요. 내가 믿어줬다는 또 하나의 행위가 돼요. 정말 믿음이 임하면, 선물이 임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 중에 계속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위가 없으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큰 믿음 교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이, 예수님 정말 내 주인이세요? 내 물질에 정말 주인 맞아요, 예수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나요? 이걸 물으시는, 관계성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부자 많았는데요. 그들은요, 결국은 그 부를 뭘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다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율법 다 지키면서도 부자입니다. 사람들의 존경받아요. 율법 다 지켜요? 11조 다 해요? 구제 잘 해요? 성경음 잘 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부자, 청년인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진짜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28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고 해놓으시고 의롭다는 받는다고 해놓으시고 모세 언약을 430 뒤에 주신 이유는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율법을 통해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여야 해요. 그리고 430년 모세 언약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보다 무슨 언약이 더 먼저 있어요? 노아 언약이 먼저 있어요. 노아 언약보다 영원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먼저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에요. 영원전 언약이고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담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 노아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런데 403년에 대한 모세 언약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둬버렸대요. 뭘로? 율법으로.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순종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을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뭐요? 다 하실 수 있다.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 주셔서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나 율법 지켰어요. 율법 지켰어요 하고 나오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의 의도를, 율법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 율법 지켜서 하고 나오면 그 아예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 지켰다는 그들에게 네 마음의 생각이 이미 너는 가늠한 것이라고. 그래서 산상수훈 다 듣게 되면, 산상수훈 다 듣게 되면 자기가 뭐로 발견돼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10%는 주님 의지 안 해요. 인간은 1%의 가능성만 있다. 1%까지는 주님 의지 안 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해야 전적 은혜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인간을 뭘로 보고? 뭘로 보기는요? 인간이 죄인이죠. 인간의 땅의 티끌이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율법 주신 이유? 심판 안에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율법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율법의 목표가 의거든요. 율법의 목표가 의인데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면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목표가, 율법의 목표가 의라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받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율법이 더 이상 뭐 못해요? 정죄를 못해요. 그런 저 육신으로, 사장입니다.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서럽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네 씨를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에 몰아가 주시리라. 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씨가 누구예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 누구 믿음으로 어렵다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받은 거예요.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거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다윗이. 9절. 그런 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 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탁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죽은 자 같은 자, 없는 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없는 데서 생겼고요.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 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까지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에 내어 죄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아브라함을 끌어들여. 또요? 다윗을 끌어들여. 그리고요? 모세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8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난 것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사라가 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뭐가 있으리라? 아이가 사라에게서 아이가 있으라. 사라가 웃었어요. 장막문에 있다가. 아니 나는 지금 원래 사라는 어떤 여자예요? 불임 여성이에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불임 여성인데 이제는 뭐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 못 낳는다는 것은 우리 요새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생리가 끊어져요.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이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지났습니다.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지나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늙도록 더 기다렸어요. 사실은 사라 생리 끊어져 더 기다렸어요. 왜?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이스마엘 낳았거든요. 그게 혈육의 자식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인간의 해가 들어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인간의 해가 안 들어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99세 하나님께서 나타나 할례를 행하게 해요. 네 생체의 능력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새 부부 관계를 하고 사라가 생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아이 낳는 건 맞지만 이건 상징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의 혈육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년에 아이가 있으리라.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다니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잖아. 하나님 실수하시는데 지금 생리 끊어졌어요. 노세하였고 내 주인다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1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연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6절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웃는 사라에게, 그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인간의 비웃음,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조롱. 그 배경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야, 사람이 도와가지고 멋있게 그럴듯하게 사람이 도와줘서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가치를 높이려고 사람을 통해 일한,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뭐요? 죄인을 통해서 이래. 근데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슨 대상이 돼요?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조롱이 돼요. 내년에 사라를 자녀를 주겠다. 웃었다니까요? 조롱이에요. 비웃음이에요. 하나님 정신이세요? 없어요, 지금? 나는 원래 불임 여성이었어요.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요. 그런데 나한테 아이 준다고 참, 농담도 잘 하셔. 웃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18 했잖아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무슨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한 하나님, 돈 보태주는 하나님, 뭐 병 고쳐주는 하나님, 자꾸 이런 하나님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 욕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능력에서 여러분의 손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도 만드시고 만드시니 천지를 불태워 없을 거예요. 그것도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야 가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말씀이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안 해주거든요. 내 소원대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는 비웃음을 당해요.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비웃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도 뭐라고 지으라 했어요? 이삭이라고.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네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영생 얻는다고. 웃기네. 야, 그래서 너는 그렇게 죄를 짓구나. 예수만 믿어가지고 영생 얻고 너는 그래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나는 예수 안 믿고 나 착한 애가 천국 갈게. 이런 말 앞에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서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사도들이 왜 복음을 우리를 죽었듯이, 내가 그렇게 이웃에게 대해서 죽었을 때 그 사람 그렇게 욕 안 해요. 이런들 보고. 내가 예수를 믿기는 힘들겠지만, 네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 다 웃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비웃음과 조롱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7절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옷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구원이 이 길입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줄 때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 비웃음을 받으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이 이 십자가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침 뱉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남의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는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저주받은 자는 죽음이에요. 이방인들을 볼 때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기 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사들도 다 도망갔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실로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그동안 뭐 안다고 떠들었던 것들 전부 다 내 입으로 한 말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아니 자유를 아니 뭐라고 시부리던 것들 전부 다 내가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십자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39절, 2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을 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기적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만약에 예수님 십자에 내려오셨다면 끝이에요. 그때가 심판이에요. 그때가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보험이 딴 것까지 증거될 거예요. 누구만 알게 하려고? 자기 백성만 알게 하려고. 자기 백성만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증거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는 전부 다 변장 잘못된 십자가 전해요. 다른 십자가 전해요. 십자가가 마치 부적 붙이는 것처럼 엉터리 십자가 믿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놀라지 마시고 아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그 놀라운 약속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거리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욥과 그의 인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새 친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면서 고난과 인내에 대한 눈을 열게 되었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능하시고 자상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도록 허용하시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늘 BBN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욥기 과정을 통하여 욥을 공부하며 정말로 그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용광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BBN 성경대학은 청취자님께서 욥기 강의를 함께 공부하시는 동안 두 가지 일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의 시련을 참아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련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등록하셔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강좌한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체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체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렇죠?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일도 내 마음 같지도 않고 건강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식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어때요? 요즘 들어 또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비즈니스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럼 나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세상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실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 그래서 실망도 되고 낙심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또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안전하겠지, 이제는 좀 괜찮겠지, 사울왕이 이제는 좀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내 마음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은 바뀌지 않지요. 세상 사는 게 내 마음 같지가 않지요. 어떤 것도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 자신이 여전히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안전하지도 않고. 사울왕은 계속해서 자신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막 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녔을 때 썼던 그런 시로 알려져 있는데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구구절절히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항상 그래요. 일이라는 게 이쯤하면 끝나겠지 하는데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후견인 것 같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죽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한낱 목동에 목자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줬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덕분에 다윗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어요. 이 사건 한 번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특별한 존재였단 말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이 죽으면 이제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증해주고 확증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한들 사무엘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사라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더 사무엘이 오래 살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다윗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주시지, 조금만 더 오래 살아주시지. 근데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장례식에 가면 사무엘과 그의 부하들이 눈 뜨고 다윗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가면 잡힐 거 뻔하거든요. 상황이 그러하니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냐고요. 미국에 있다 보면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 친지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나가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죠. 근데 상황이 안 되어서 못 나가 되시는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아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야 하는 이 죄책감, 이 죄송스러움, 이 미안함,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프죠. 제 경우에도 미국에 이제 20년 됐는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한 번은 알았는데 못 갔고 한 번은 어차피 못 올 거 하니까 괜히 부모님이 미안해할까 봐 전화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식구들에게 미안해요. 목사인데 못 간 거예요, 목사인데. 다윗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누구보다도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 같지 않는 일이 또 일어났는데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 돕기는커녕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조롱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제 600명이에요. 600명. 사람이 늘어서 600명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마온에 있는 나발이라는 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내요.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식량을 좀 얻기 위해서 식량 좀 부탁하는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다윗이 부탁을 하면 내가 부탁을 하면 이 나발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웬걸요?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식량 좀 달라고 식량 좀 얻기를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의 나발이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을 모욕 주고요. 다윗의 부하들을 부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나발은 누구냐면 자 잠깐 한번 지켜볼까요?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렙의 후손인데 이 나발은 저기 오른쪽 갈멜 말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온에 있죠. 마온에 살고 있었어요. 마온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비즈니스는 어디 있었냐면 저 갈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집이랑 비즈니스랑 좀 거리가 있는 분들. 지금 이 나발이 그랬어요. 나발의 사는 곳은 마온이었는데 비즈니스는 갈멜에 있었던 거예요. 갈멜에서 양을 치고 또 여러 가지 가축을 길렀는데 당시에 이 갈멜에서 나발이 소유했던 양의 수가 3,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수가 1,000마리였어요.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시죠.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 많은 가축을 기렀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다윗이 이렇게 부탁한 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 나발이 양털을 깎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양털 깎는 행사. 뭐 양털 깎는 행사가 뭘까 하는 데 한번 보세요. 25장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나발이 양 3,000마리의 털을 깎는데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마을의 잔칫날이었어요. 그리고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털 깎는 날에 대통령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까지도 초대해서 이 잔치를 벌였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이 3천 마리의 양털을 깎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와야겠어요. 일꾼들도 많았고 이렇게 모인 김에 아 잔치를 벌이자 하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인 김에 일도 하고 모인 김에 이참에 한번 단합대회도 하자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털 깎는 날에는 음식이 많은 거예요. 오늘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골프대회 한다고 어제부터 와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뭐 오늘 비밀인데 저기 냉면하고 냉면만 준비하라 그랬는데 또 우리 또 권사님들이 또 그냥 냉면만 준비하겠습니까? 냉면에다가 또 파전까지 해물 파전까지 음식을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먹을거리도 풍성하고 넉넉했기 때문에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아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좀 들어줄 것 같은데 음식을 좀 나눠줄 것 같은데 웬걸요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좀 얻어갈 수 있는지 부탁을 하는데 나발이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죠. 사실 다윗은 솔직히 이 나발이 자신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이 나발의 그 양, 소를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그를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부탁을 하면 이 나발이 그 부탁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7절에서 8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잘 말해줄 것이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는 거예요. 좋은 날에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음식 좀 주겠지. 호의를 먼저 베풀었으니까 호의를 담대를 해주겠지. 근데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 자신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면박을 주고 모욕을 하죠.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2: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1: 어디서 맞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2: 주겠느냐 난지라.
1: 아니 먹을 것 안 주면 안 준다 그러면 돼요. 근데 사람이 항상 이래요.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면박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예.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친 종놈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요.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가리켜서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근본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생각했던 게 아니었죠. 나발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역시나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같은 말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 아시겠죠? 이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 가치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발까지 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에 분노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발이 아, 내 마음 가치가 않구나. 나발이 내 마음 가치 않구나라고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발이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가 하는 말들을 듣다 보니까 점차 나발의 이 말과 행동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 단어가 바뀌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다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다로 신경이 변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악화된 거예요. 악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악화가 된 거예요. 심화가 된 거죠. 결국에 이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윗이 그 즉시 부하 400명을 모아서 나발을 죽이러 출전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부하들에게 칼 차라 그래요. 부하들에게 칼 차라. 칼 차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얼마만큼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어진다면 나발은 죽어요. 나발만 죽어요? 나발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도 다 죽겠죠. 실제로 이 뒤에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발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나발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 해요. 제가 이 나발을 죽이려 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로워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아, 내 마음 같지 않네.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요? 내 마음에 들지가 않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나발이 거절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다윗은 내 마음 같지가 않네 이 정도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발이 하는 말, 행동들을 보면서 조금씩 다윗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에 다윗이 그런 나발을 보면서 분노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나발을 치러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고 일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고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건강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로 발전하고 악화되어 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게 악화가 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네. 여기로 나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에 들지 않음이 심각해지잖아요. 더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다윗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개입하시죠. 간섭하십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에 제동을 걸었어요. 아비가일, 이게 나발의 아내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을 몇 마디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 마음만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괜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보세요. 세번역으로 30절 31절 이제 곧 주님께서 다윗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말도 어려워요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며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그의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을 멈춰요. 다행히 멈춥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인정하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면 하나님에게 혼났을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을 아마 돌아보지 않았을까. 내 마음 같지 않다 해서 뭐로 발전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다로 악화되고 그리고 결국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내 잘못이었구나라고 후회하며 반성하지 않았을까. 내가 큰 잘못을 범할 뻔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예. 또 사람들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 마음 같지 않다 할 거예요.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 마음이 악화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로 나아가면 이거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마음으로 악화가 되면 이게 어려워져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요. 목사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발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 같지 않아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거기서 더 나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 꼭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홧김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속 시원할 수 있죠. 내 속은 내 속이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속은 속이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은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저의 모습은 하나님 볼 때, 야, 넌 내 마음 같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만약 그런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뼈도 못 추려요. 뼈도 못 추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죄에 싹쓴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그냥. 예.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야 이거 그 결과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 하나님 마음 같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고 열어주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중요하지. 너부터 살아야지. 네 마음대로 살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살라 해요. 그렇게 부추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삶이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 끝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GPT 요새 이제 AI 많이 쓰잖아요. 챗GPT에다가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남자 여자의 표정 그려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표정이 나왔어요. 네,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자,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지금 여러분의 표정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챗GPT가 그냥 뭐 치면 나와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그려줘 했더니 딱 이렇게 표정을 그려줬어요. 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그려줘 했더니 자, 다시 앞에 거 보여주세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는 저 정도 미간이 찡그려졌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게 할 때의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좀 그려줘 했더니 자, 한번 보세요. 팔짱을 끼고 이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표정. 자, 셋 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표정,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의 표정,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위험한 단계예요. 빨간불이 지금 이렇게 꼭 황색불처럼 조심해, 조심해라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마음대로 하려는 단계로 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단계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세 번째 단계에서 돌이키게 하시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아.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에게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도 못 지렸을 거예요. 밥도 못 빌어 먹고 살았을걸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어른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들 자랑 딸 자랑하지만 얼마나 속을 썩였는데 내 마음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그분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 따라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사랑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0: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송을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고 또 사랑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기쁨이 되기 원하는 열망과 소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147편에 보면 주님을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탐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모든 길은 두 갈래 방향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두 사촌 형제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촌 동생도 자기가 걷는 길로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진 못했죠. 그 사촌 동생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1: 언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혼할 거야.
2: 말이, 아우 세상에 어쩌니? 결혼 상담은 받아봤어?
1: 레린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사람 이미 결심을 굳혔어.
2: 리키는 어떡하고?
1: 리키는 나와 같이 살 거야.
2: 그건 다행이구나. 너 자립할 때까지 여기 와서 어머니와 사는 건 어떻겠니? 길 아래편에 있는 우리 아파트 2층이 곧 비어지니까 거기 와서 살아도 되는데.
1: 언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마워.
2: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면 돼. 탐, 오늘 네가 네 사촌 리키를 좀 돌봐야 한단다.
3: 아, 왜 저예요? 동생들한테 시키세요.
2: 동생들은 학교 활동이 있지 않니? 사촌 돌본다고 나쁠 건 없잖아.
3: 터프가이는 아기 보는 일 같은 건 안 해요.
2: 그런 거 한다고 죽지 않아. 게다가 그 애는 아기가 아니고 역할 모델이 필요한 나이야.
3: 알았어요.
0: 지난주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이 청년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결론인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사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토머스 제레아 미아의 실화입니다.
4: 마리 이모가 우리 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해 이주해 오셨을 때 저는 16살이었고 사촌 동생 리키는 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마리화나 흡연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툭하면 싸움을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리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는커녕 그 아이에게 온갖 나쁜 걸 다 가르쳐줄 뿐이었죠. 그런데 몇 년 후 저는 제가 근무하던 슈퍼마켓에서 친구들에게 몰래 물건값을 할인해주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그 가게에서 도둑질을 해오고 있었던 전 그 직장을 그만두고 폐차장의 관리인으로 취직해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새 혼자 근무를 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슬을 끊고를 듣게 됐고 얼마 후 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20살, 리키는 10살이었죠.
5: 형, 왜 이제 담배 안 피워? 형이 담배 피우는 건 멋진 일이라고 말했었잖아.
4: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거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난 정말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했어. 싸움에, 술, 담배에, 파티에, 그리고 여자들 뒤도 많이 쫓아다녔지.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해.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 몸에도 엄청난 해를 끼치는 거야, 이렇게.
5: 에이씨, 진짜 어리석은 건 엄마가 지금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거야.
4: 그건 정상적인 거야. 네 엄마와 이모부는 이혼하셨고 이모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하셨잖아. 마리 이모도 이제 삶에서 다른 분이 필요한 거야.
5: 엄마에겐 내가 있잖아. 난 또 다른 아빠는 필요 없어. 대체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하는 거지?
4: 그건 다 죄 때문이야, 리키. 우리는 천성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그분은 우리가 선하게 되도록 도우시거든.
5: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다시 결혼하셔서 예전처럼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떠나던 날 난 내가 너무 나쁜 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멀리 보내신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내가 플라스틱 실업 병 안에 장난감을 집어넣고 그 안에 물로 가득 채운 채로 냉동실 안에 넣어두었는데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었거든.
4: 부모님의 이혼은 절대로 네 잘못 때문이 아니야, 리키. 그 일이 너한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아.
5: 난 내 인생이 정말 싫어. 정말 싫어요.
4: 너도 예수님께서 네 삶 속에 오시도록 기도해보지 않을래? 그분은 널 도우실 수 있어.
2: 리킨 아직 지하실에 있니?
4: 네, 방금 저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어요.
2: 정말? 마리 이모가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탐.
4: 이모가 왜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엄마. 엄마도요.
2: 탐, 나는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니.
4: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제 말 뜻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2: 마리가 리키를 데리러 왔구나. 우리 이 얘기는 하지 말자.
4: 알았어요, 엄마. 리키는 그날 울면서 기도했지만 나중에 그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수년에 걸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능력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 새 교회를 찾았고 얼마 후 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을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나누었는데 가장 힘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6: 그래? 네 엄마가 그러던데 네가 종교를 바꿨다고 하더구나.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거냐?
4: 전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얼마 전에 근무하다가 사슬을 끊고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됐는데요.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정말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6: 네가 변한 걸 보면,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말이야, 내가 믿어보마.
4: 제가 예전에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항상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아버지께 속상하게 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술과 담배, 마리화나까지 피웠었죠. 근데 이제 다 끊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아버지. 구원을 받은 후 저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고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선택하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예배 중에 그녀를 본 것입니다. 그때 저는 27이었고 그녀는 20살이었습니다.
7: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2: 엄마라면 당연히 아들이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돼 있어.
7: 그 애가 저와 사귀지 않겠다고 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귀게 됐어요. 그 애도 반은 이태리 사람이래요.
2: 잘 됐구나.
7: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14살 때 우리 가족 모두 이태리로 여행을 갔었잖아요.
2: 그랬지. 정말 멋진 여행이었어.
7: 저도 그 여행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대지레와 그 애의 가족도 같은 해 그곳에 갔었다는 거예요. 잘하면 우린 서로 공항에서 만났을 뻔도 했었어요. 우리가 서로 알지도 못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니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2: 그래서 넌 어디서 그 아가씨를 처음 만난 거니?
7: 교회에서요. 엄마, 저 그 애와 결혼하고 싶어요.
2: 그렇다면 그 아가씨를 집에 데려오렴.
4: 저는 데이트를 하고 교회에 가고 치과 기공사인 제 일을 하느라 바빴죠. 리키는 어느새 17살이 되었죠.
8: 안녕, 리키.
4: 오랜만이다.
8: 형. 학교 일로 바빠서, 그리고 파티를 다니느라 더 바쁘네.
4: 그래. 하지만 그런 일들은 천국에 가게 해주지 않아.
7: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거야.
9: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형, 제발. 세상에는 다른 종교들을 따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7: 그래. 하지만 다른 종교들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9: 그 말은 만약 내가 인도에서 힌두인으로 태어나서 의롭게 되기 위해 내가 믿는 힌두교를 최선을 다해 따른다면 내가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뜻이야?
7: 리차드, 성경에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셔.
9: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7: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9: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같은 사람은 어떡하지?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이야?
7: 하나님께선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분만의 방법으로 피그미족들을 돌보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알면서도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거야.
9: 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던지는 운명을 지운다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7: 전 리차드가 자신이 가진 신념에 대해 맹렬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똑같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만의 세상적인 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늘 하나님은 뒷전이었죠. 타명과 대질에는 형이 서른 살이던 1991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스무 살이었는데 죄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사촌형 탐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지만 저는 모두 거부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파티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때 제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생각했죠. 탐 형에게 동조하진 않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선 형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나라 출신의 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저는 그곳으로 그들을 방문할 일정을 잡았죠. 이 일은 외국을 여행하고 싶은 저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일이었죠.
1: 중국에 가겠다고? 거긴 위험할 텐데 아는 사람도 하나 없잖니.
9: 작년에 프랑스에 갔을 때 대만 출신의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놀러와서 그 나라 관광을 하라고 했어요. 저만의 개인적인 여행 가이드를 붙여준대요.
1: 거긴 아직은 위험한 곳이란다, 리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9: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새로운 장소들을 구경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좋거든요.
1: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감당할 여유가 되니?
9: 네, 그동안 여행 경비를 모아뒀어요. 그리고 여권도 새로 발급받았고요. 지금은 그 친구가 언제 오라고 말할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여행은 없던 일이 되어버려서 그 다음에는 일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그 연락을 하기도 전에 그 친구에게서 먼저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네팔에서 일자리를 얻게 됐는데 그곳으로 자기를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네팔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게 된 채 속상해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완전히 상기된 채로 돌아오셨답니다.
1: 리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게? 내 담당 미용사가 그러는데 탐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여행을 갈 거래.
9: 제가 왜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1: 내가 그 미용사에게 우리 아들도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너도 같이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굳이 그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대.
9: 엄마, 엄마는 저 혼자서 어디든 가는 걸 그렇게 겁을 내시면서 저보고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라고 하세요? 그곳은 늘 폭격이 끊이지 않잖아요.
1: 아니, 하지만 거긴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잖니. 몇백 명과 함께 다니게 되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탐과 대지의 부부도 같이 간대. 그러니까 너도 그 애들과 함께 가면 돼.
10: 거듭난 신자들이랑 함께요? 엄마, 그 사람들 여행 내내 예수에 대해 말할 게 뻔해요.
1: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넌 가서 예의 바르게 굴어야 돼.
9: 결국 저는 그 그룹과 함께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해로 갔고 저는 필이라는 이름의 그 교회 성도와 한방을 썼습니다. 다음 날 보트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 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됐죠.
11: 이렇게 이른 아침에 형제를 깨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날 깨우셨죠. 그래서 나는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 했고 그분도 나에게 말씀하셨죠.
10: 정말요? 그렇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11: 그분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죠.
10: 알았어요. 어쨌든 제게 말씀해 주세요.
11: 이 여행은 주님의 임재를 정말 실제적으로 알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지요. 오늘 우리가 보트 투어에 나갈 때 주님은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10: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요?
11: 나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알게 될 겁니다.
10: 저 아저씨 완전히 얼간이잖아? 만약 그냥 나를 자기 교회에 끌어들이고 싶어서 말한 거라면 너무 오바한 건데 저 아저씨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저 아저씨가 무슨 이득을 얻겠어? 만약 저 아저씨가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어떡하지?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라는 게 누굴까? 혹시 나도 그 중에 포함된 건가?
9: 저는 비웃고 의심하면서도 만약 주님이 정말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라면 저도 그 무리 중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배에 탔을 때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게 할 어떤 사인을 발견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12: 폭풍우가 올 것 같네.
10: 그러게, 하늘이 정말 캄캄한데?
12: 가이드들이 날씨 때문에 보트 투어를 취소할까 얘기했었는데
10: 필 아저씨가 이 보트 여행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일찍 그 아저씨가 오늘 보트 여행에 대해 주님께 기도했었다고 나에게 말했는걸?
7: 리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그곳이야. 오! 야, 저기 좀 봐!
9: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엄청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이 사건 안에 저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분은 저만 소외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루살렘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다른 이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필 아저씨와 저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저는 그 아저씨에게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을 말했답니다.
11: 형제는 평생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오고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늘에 계신 진정한 아버지는 늘 형제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형제의 삶 가운데 있는 공허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형제가 느끼는 그 공허함은 형제에게만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10: 너무 좋은 이야기라 사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늘 제 인생이 달랐으면 하고 바랐어요.
11: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분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 저도 제 삶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는 이기적으로 살았고
9: 돈과 시간을 모두 저의 욕심과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 썼거든요.
11: 예수님은 어떠하든지 간에 형제를 사랑하세요. 형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나요?
10: 네, 믿어요.
11: 형제가 죄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나요?
10: 그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11: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나요?
10: 네, 믿어요.
11: 그렇다면 주님께 형제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겠어요?
10: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벌써 새벽 2시잖아요. 가서 잠을 좀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 우리 지금 바로 기도하는 게 어때요?
10: 예? 지금 바로 기도하자고요? 여기서요?
11: 여긴 그 어떤 곳보다도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함께 무릎을 꿇어요.
10: 예, 알았어요.
11: 그냥 형제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형제의 주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가 되어달라고 구하세요.
10: 예수님, 당신을 대적해 지은 저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주님과 선생님, 그리고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7: 리키, 방금 소식 들었어. 너 거듭났다면서?
10: 필 아저씨와 함께 기도했어. 근데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7: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 네가 너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주님과 구세주로 너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구할 때 그분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 바로 그 순간 너는 거듭난 거지. 그리고 그분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
10: 난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것을 못 느끼겠는데?
7: 성경을 읽기 시작해봐 리차드. 너의 영혼의 양식이거든. 새로 태어난 아기에겐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주잖아. 똑같은 원리가 너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 그리고 기도해.
9: 다음 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룟유다에 의해 붙잡히시고 배반을 당하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드인 현지 이스라엘 여성이 설명을 시작했죠.
13: 저기가 성전 벽의 동쪽 문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저 문을 통과해 지나가셨죠. 지금 그곳은 완전히 벽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벽돌과 벽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코 그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메시아께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며 천국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저 문을 통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모두 감람산에 다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기 원하시는 말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념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저는 단지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아는 것만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유는 여기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 정확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는 감람나무가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게 그리 드문 일이 아니랍니다.
14: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9: 가이드님이 예루살렘이 지난 수세기 동안 침략을 당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들은 없어지지 않은 거죠?
13: 저는 모릅니다. 이 나무는 그 자체로 기적인 거죠.
7: 그 여행 후에 리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키는 저희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나중에 한 독실한 자매와 결혼을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년에 걸쳐 다른 일가 친척들과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저에게 세 명의 자녀들을 주셨는데
4: 저의 소망은 제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하고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0: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출연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김영찬, 정연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5: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6: 멘토스 새우의 가공할 위력을 알고 계십니까?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오늘의 주제는 이 새우는 한 방을 지녔다 입니다. 만약 당신이 열대 물고기를 좋아한다면 이 멘토스 새우는 당신이 수주에 같이 키울 필요가 없는 생물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새우류에 속하는 것이지만 아주 특이하고 전문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멘토스 새우가 맛있는 달팽이를 발견하면 이를 스프링이 장진된 앞발로 붙잡은 다음 그 달팽이 껍질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이 앞발은 시속 50마일로 물속에서 발사가 되는데 이 속도가 매우 빨라서 커버테이션 즉 수압의 차로 인한 공기방울의 생성 현상이 발생하고 공기방울들이 깨지면서 열과 번쩍하는 빛이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멘토스 새우는 당신이 수족관의 유리를 깰 수 있습니다. 이 새우는 근육 한 파운드당 20만 와트의 힘을 발휘하는데 이는 다른 어떤 근육도 해낼 수 없는 대단한 힘입니다. 이 새우는 먼저 앞발을 담근 다음 근육을 압축시킵니다.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는 아주 현명한 스프링 디자인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의 앞발에 손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장 모양의 스프링은 압축되는 동안 부러짐이 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축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우가 공격 준비가 되면 이것은 단순히 그 스프링을 풀어줍니다. 멘토스 새우의 앞발은 그것이 모든 특수화된 부분 전부가 협력하여 작동할 때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여 진화했다고만 상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6: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명함을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명함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사용되는데요. 저희 BBN 방송국에는 저희 BBN 방송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명함 크기의 ITL 전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은 Invitation to Listen이라고 하는 약자로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카드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이 카드를 나누어 줄 동력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시거나 이메일 korean@bbnradio.org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ITL 카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카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평생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당신도 참으로 멋진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따로 떼어놓는 소중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면 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 것 보기 전에 이른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당신의 생애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0: 함께하고 계시는 BBN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없는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순수하고 희석되지 아니한 복음을 전해드리기 위함이며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송 원칙은 저희들이 방송국을 처음 세우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왔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뜨거운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저희 방송이 이 순수성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늘 청취자들과 함께 가길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6장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곁에 모였을 때에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에게 근원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1: 아니요.
0: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1: 아니요.
0: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2: 조용히 해.
3: 2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에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형 형털,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런 거예요. 에이, 저주받아 죽었다. 어이, 끔찍해. 저거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어서, 이렇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세상에 대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는 가장 실패했고, 가장 저주받은 모습인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가장 승리한 내용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역설.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옛뱀이에요. 이 세상 신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가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싹 가려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못 보고 세상의 헛된 영광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잘 들어야 되죠. 그죠? 그 하나님도 못 이겨요. 이래서 이 세상 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물론 이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할례라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할렐루야하고 달라요.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태어나서 8일째 끝난 애기죠. 이럴 때 남자 아기는요 할례를 행하여요. 할례라는 것은 요즘 여러분들 아마 포경수술하면 잘 알 거예요. 남자 꼬치꼬대 그 피부를 살짝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면 다 8일째 할례를 행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표시였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또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보고 야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놈들 이 더러운 놈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뭔지 알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사람들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랬어요. 유대인들을. 그런데 유대인인지 아닌지 겉으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느냐면요. 남자 어른들 딱 잡아놓고는요. 바지를 다 벗기는 거예요.
2: 바지를 벗기면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4: 난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딱 표가 날 거 아니에요.
2: 나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딱 바지 벗겨서 표를 보면 할례를 했잖아요. 너는 죽어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할례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골로새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할례를 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를 받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런데 너희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능력으로 우리 몸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낳았으니까.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표시가 육의 몸을 벗는다는 사인이 할례예요. 남자가 꼬추가 없으면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징이에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구나. 이걸 할례를 통해 보여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나는 할례 받은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걸 자랑한 거예요. 그게 육체를 자랑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행한 그런 할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육적 몸을 벗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가능성, 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할 말씀 다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아, 우리는 할례도 받아서 안식일도 지켜서 십일조도 잘해, 이런 것을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육적인 자랑, 육체의 자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이 육체의 자랑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게 사람들의 자랑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을 막 자랑해요? 예? 유명한 사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뭘 잘하면? 아주 잘하는 게 뭐예요? 뭐든 뭐예요? 아, 가수가 되고 싶다면? 노래를 아주 잘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그죠?
5: 네,
2: 스타가 되고 싶다면 공부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저 사람 정말 노래를 잘해. 그래서, 노래 잘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스타가 되었다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자랑거리가 많아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이걸 세상 자랑이라 그래요. 이게 육체의 자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이걸 육체의 자랑으로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요 세상에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이러면 그걸 자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자랑들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을 잘라내는 것이 뭐냐? 할례라고 사인을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모르고 자기들의 육체를 막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묶이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 그래요. 이제 다음 주일날 되면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묶이는 것, 예수를 믿습니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육체의 자랑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살아난 것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뭘 잘하면, 야, 너 할례 받았니?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너는 안식일 지켜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식일 지켜서? 이런 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13절 보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말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한번 따라해요.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기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식일 안 지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이걸 또 새롭게 설명해요.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가 있어요.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한 500년, 600년 전에 올라가면 조선시대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요, 노예, 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예라는 것은요, 정말 이

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서로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문서로 기록해 놨어요. 종, 종이라는 것은요, 노예, 하인. 그래서 이 노예라는 것은요, 사람인데도 주인이 자기의 재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사고 팔아요. 자기 집에 종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요,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 세상신의 종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이어서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신 사건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진품 명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큰 어떤 뭐 책이라든지 오래된 책이란 들고 오면 검사를, 전문가들이 딱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와! 이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교지입니다. 교지랑서 임금님이 내리는 글이에요. 당신이 저 옛날 같으면 장원의 동업이었어요? 장원의 옛날 동업이라 그랬어요? 동업에 사또로 임명하노라. 그런 교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야, 이것은 너무 오래되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1억 원짜리입니다. 이 문서는. 안에 글이 써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1억 원짜리 문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도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온 어떤 문서가 있었어요. 오래된 한문이라서 한문을 못 읽어서 이게 뭔지 싶어서 와서 이제 검사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문가들이 쫙 이렇게 한문을 검사를 딱 해보더만은요. 당신은 이게 얼마짜리 같아요 하면 자기가 대충 가격을 써요. 가격을. 뭐 1억, 뭐 2억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가 딱 감정해보고요. 이것은요, 한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요. 왜 그게 가치가 작은 거 하니까 이거는

0: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도 때로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은 이 외로운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직장 때문에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주말만 되면 아주 우울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시민들은요 10%만 외롭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반면에 영국의 런던 사람들은 55%가 외롭다고 답을 해서 런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도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런던에 간 이분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런던의 외로운 자, 외로운 여자 모임이라는 그 소셜미디어 그룹을 만들었대요. 여기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입을 했대요. 몇 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소그룹인데요.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미술 공부 또는 보석 만드는 일, 저녁 식사, 심지어 강아지를 동반한 야외 운동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 외로움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도 오래전부터 계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신다고 시편 68편 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다윗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우리의 친구인지 모르죠. 예수님은 매 순간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분이 말한 것처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어떤 점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마음이 외로울 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좋은 친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감동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기울인다면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인생 역전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BBM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신 분은 그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잔잔한 감동과 은혜를 저희 방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

0: 가다 보면 예기치 않던 어려움이나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마음속에나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산을 당하게 된다면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의사에게서 중병을 선고받았다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상처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최선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회피하고 도망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술을 한잔 하시고 한숨 자고 나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몸만 상할 뿐이지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된다, 모든 것이 잘될 거야, It's gonna be okay.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로 살게 되면 현실 앞에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처리가 될까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TV를 봤더니 TV 광고 문안 중에 Just okay is not okay 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었어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Just okay 그러잖아요. 그건 실제로는 okay가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괜찮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만으로 실제 문제가 풀리진 않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두려움의 극복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 웰치가 쓴 두려움을 느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는 일곱 가지 단계가 나와요. 포커스를 바르게 하라, 오늘을 누리라, 내일의 만나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해서 7주간 동안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7주간 동안 이 공부만 다 마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떠나갈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가능하겠죠. 그게 소개된 제안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쉽게 극복할 문제가 아닌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절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종류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의 틀만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와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것을 다루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불어닥친 그 어려움의 난관은 정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 킹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휴일이니까, 공휴일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플랜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4년 마틴 루터 킹스 데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날 새벽 4시 31분에 노스리지에 강도 6.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57명이 죽임을 당하고 8,700명이 다치고 20billion dollars, 200억 불의 재산 손실이 났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10번 프리웨이, 산타모니카 프리웨이가 끊기고 14번 프리웨이 교차로가 끊어지고 아파트가 그대로 붕괴되는,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때 그 참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헐리우드에 있는 한 주차장이 클랩스 됐어, 완전히 내려앉은 것입니다. 리온이라는 한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히스패닉 형제 하나가 큰 콘크리트 철근더미에 깔려 있었어요. 20톤이 넘는 철근더미에 눌려서 뼈가 쓰러진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외치기를 Please 도와달라고, 제발 나를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러나 구조원 혼자 힘으로 어떻게 20톤의 철근을 들고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원이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밑에 깔린 남자가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와 같은 철근을 들일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나와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구조원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무너진 콘크리트 앞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아마 그 장면을 누군가가 목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41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9시간에 걸쳐서 일한 끝에 그 깔려있던 사람을 구출해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20톤의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사람을 건져내게 했을까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였습니까? 심리적인 어프로치나 7단계의 공부가 그것을 끄집어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케 한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준수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해 주셔서 불가능의 눌림에서 그를 건져내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보편적인 문제들, 내가 조금 노력하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의 감당할 힘을 넘어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었을 때는 그냥 생각만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풀어내실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절박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나의 능력의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실지 오늘 같이 봉독했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청했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서는 좀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지만 기도에 대한 이 한 구절 속에 성삼위가 다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이 우리 기도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의 베이시스, 기도의 동기가 성령의 사랑입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이 compassionate heart를 가져야지 바른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우리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죠. 이와 같이 성삼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매너를 오늘 30절이 소개합니다.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여러 단어가 동원이 됐지만 실제 헬라 원문을 보면은 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 신약성경 전체선을 본문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주부에 그것을 적어드렸는데요. 쓴 아고니즈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아고니즈마이라는 이 헬라에서 나온 영어가 agonize 혹은 agon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진액을 뽑아내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들이 이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의 모든 혼과 힘을 다 합하여 기도하는 것,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agonizing prayer, 우리의 진액을 쏟아붓는, 뽑아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조용하게 기도하셨나요? 큐티하셨나요?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전심을 다 쏟아 기도하셨어요. 진액을 뽑아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진액을 뽑아서 agonizing prayer를 하나님께 드리셨을까요? 바로 주님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두려운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를 하면서 많은 기도 요청을 했지만 이런 차원의 기도 요청은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기도의 요청. 왜 바울은 이와 같이 심각한 전심을 다한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정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로마서라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차 걸친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AD 56년 57년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고린도 지방에서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일정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일정을 앞두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증오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즉시 죽임도 당할 수 있고 처형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앞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도 떨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본인도 기도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케이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평범하게 기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케이스. 저희 가정에도 저희 둘째가 아팠을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할 때 몸이 꼬챙이 같이 말라가고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해 신음을 하고 학교도 스탑을 하고 집에 머물러야 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기도했을까요? 밤마다 울며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정말 그 말라 비틀어진 딸을 가슴에 안고 울며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어요.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조용하게 점잖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는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인간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개입에 돕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진 기도, 이 agonizing prayer, 전심을 나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이것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 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은 건져내심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Deliverance, 우리의 모든 문제와 다툼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축복.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탁한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may be delivered from the unbelievers. 유대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건짐받게 해달라.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좀 패러프레이즈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자 굴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Delivered me from lion's den.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진받았잖아요. 사자 굴에 던진다는 것은 던져지는 순간 뼈가 없어지도록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바울이 사자 굴로부터 건짐받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서 2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를 죽이기 위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 무리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폭도들처럼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고 이 바울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두면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즉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로마 군인인 천부장을 보내셨어요. 천부장으로 하여금 군대를 보내게 해서 이 죽이려는 바울을 폭도들에게서 건져낸 것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은 바울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예요.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로마는 그 당시 유대 나라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 국가 아니겠습니까? 적군의 군사예요. 그런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서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건져내어서 이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라는 로마 진영이 있습니다. 요새조 일종의 그게 항상 천부장이 기거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하는 그런 일을 해왔죠. 그래서 그 바울을 요새 안으로 체포해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잡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만큼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붙드니까 폭도들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죽임당하기 직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이 바울을 요새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부에서 바울을 안토니오 영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좀 신문할 질문이 있다. 그러니까 공회로 출석을 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에 로마 군인 몇 명이 호위하는 가운데에 바울을 데리고 나왔더라면 바울은 거기서 죽을 뻔했었어요. 이 40명의 결사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이 암살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 몇 명을 보냈다면 이건 군인도 다 죽고 바울도 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이 생질은 예루살렘에 바울의 누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누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이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밤제 3시에 즉 밤 9시를 말합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경 200명을 보냈어요. 로마 군사 창을 들고 말을 탄 그리고 보병 200명을 포함해서 470명의 군대를 사도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70명이 보호하는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안내하게 되고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바울을 2년 동안 살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이 가이사라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유대인도 이 바울을 해칠 수가 없어요. 로마 영내이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이곳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끼니마다 밥 갖다 주지 보초 서주지 유대인 결사대 못 들어오도록 조용히 앉아서 성경 볼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해 주지 누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일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위기를 당하든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면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십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지 못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한국에서 일어난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희한한 일 하나가 있었어요. 작년 11월 27일 새벽인데 한국에는 급한 일이 있으면 119에다가 전화할 겁니다. 119. 미국은 911인데 한국은 반대로 119이에요. 119에 20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강이에요. 지금 도와주세요. 그때 전화를 받은 119 대원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누가 한강인데요? 뛰어내릴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 장난 전화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119 대원이 계속 이렇게 대화합니다. 아니 대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한강에서 수영을 하시며 전화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 뒤에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JTBC 방송에서 그 녹화된 음성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만일 나의 문제였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아들이나 내 가족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렇게 장난삼아 받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나의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유유적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다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911을 걸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달려오셔서 가장 필요로 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기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위기당하고 아파할 때에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Deliverance.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관계성의 축복입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받아들여지는 축복, Blessing of Acceptance, 이 받아들여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31절 계속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구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방교회가 모았던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해 세우고 3차에 걸쳐 성경을 다니면서 이방교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단순히 돈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이방교회 성도들의 가슴이요, 사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동안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보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가슴이 담긴 정성을 리젝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영원히 찢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세계 선교의 비전은 여기서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달하기를 원했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성이 받아들여지게 해달라. 우리의 이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해달라.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즉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할례도 강조하고 율법도 강조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법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잘못된 루머가 많이 돌고 있었어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이와 같은 루머에 젖은 사람들이 만일 선동을 해서 반대하게 된다면 maybe 바울의 정성이나 이방교회의 정성이 리젝트 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이 기도해 줘서 우리의 정성이 억셉트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정성이 실제로 억셉트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영어성경 gladly welcomed. 기꺼이 영접해 주었어요.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그 지도자들과 유대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다녔던 선교보고를 다 드렸어요. 3차에 걸쳐 선교보고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 모든 선교를 억셉트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이 받아준 것입니다. 그 결과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이걸 누가 이루신 것일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도 가만히 보면 물질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 이슈가 아니에요. 이 관계성에 금이 가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이 문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툰 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화가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 인물화라고 하잖아요. 이 정물화, 뭐 사과를 그린다든가 나무나 꽃이나 돌을 그리는 것은 어떻게 그리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려놓은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말이 많아요. 인물화를 그려놓으면은 아무리 잘 그려도 뭐 잘 나왔니 못 나왔니, 코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뭐 낮았다느니, 눈이 실눈 같다는 둥, 단추구멍은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의 그 평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물화 그리는 것이 가장 힘들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것이 릴레이션십에서 시작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성을 건강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이 아름다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였나요? 형제지만 원수 관계였어요. 특별히 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의 장자권을 탈취해가고 자기를 속였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언젠가 저 동생이 돌아오는 날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생각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실제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이제 강을 건너가면 에서를 만나기만 하면 야곱의 인생은 끝장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뭘 했나요? 예. 야곱강 나루트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하면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메어 달리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칼을 뽑아서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놓지 않았던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뭔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더 힘이 세어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메어 달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졌다,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왕 나루트에서 밤새 기도한 후에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우리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여했던 모든 증오심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그 에서의 얼굴이 얼마나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지 내가 형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화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겠어요. 에서의 얼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끼가 가득 찼던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온화하게 만든 것일까요? 기도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아내 얼굴이 도끼가 설렸다, 뺑덕 엄마같이 보인다,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기도하면 부인의 얼굴이 하나님 뵙는 것처럼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온화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 오름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Refreshment, 이 재충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요청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우리말 번역에는 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많은 영어 성경은 be refreshed, 생기를 얻게 한다, 활력을 얻게 한다, 혹은 재충전을 받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고 방문한 결과 누리고 싶었던 축복이 이런 것이었어요.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그동안 모든 탈진했던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충전받아서 또 하나님의 새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트레스 타브레레라고 하는 곳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maybe 아마 지명인 것 같습니다. 세계 여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8장에 의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과 왕래하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왜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왜 로마 감옥으로 왔는지를 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무슨 형사 그 법을 어겨서 즉 형벌을 어겨서 잡혀온 케이스라면 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로 왔나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어요. 어필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직접 어필을 하면 반드시 황제가 다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까지 한 곳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들이 시위대 사람들이었어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옆에서 모시는 그 황실의 그 최측근을 말합니다. 친위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기 거처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방문자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이때야말로 바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바쁘게 달려왔던 이 바울이 정말 쉬지 않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고 이방 지역을 수시 다니면서 달려왔던 이 바울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비록 감옥에 죄수로 갇히긴 했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감옥을 찾아오는 방문자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네 권의 유명한 성경을 집필했어요. 이것을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 Prison Epistles라고 부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그때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시간에야말로 재충전과 새로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활력이 필요해요. 인생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진을 뽑아 일을 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노진산 강사의 수요일 저녁 전체 집회 설교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아까 이 땅 나그네 삶 담대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제가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건 내 오늘 설교 결론인데 오늘 설교는 이 찬양을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을 읽어주신 세 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나 잘 해주셨고 우리 그리고 그레이스 김 교수님 간증 참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박대형 목사님이 제가 흑인 동네에서 자란 스토리를 틀림없이 나눌 거라고 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해버리면 박 목사님이 어제 예언한 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디아스포라로 마지널리티를 경험한 소저너입니다. 근데 저는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희 큰형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누가 옆에서 손만 들면은 제가 움찔하고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큰형님은 정우성 같은 외모가 너무너무 뛰어나게 외모가 있어서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노진준 목사님과 안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닮고 싶어도 외모는 안 닮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룻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삶의 한 현장의 스토리입니다. 나그네 이야기예요. 본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고 나그네 삶을 그린 이야기가 쭉 1장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고생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웃고 울고 죽음을 경험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포 밀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A Loving Life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이름을 뜻을 알려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좀 중요해요. 그냥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 God is my king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유쾌함, pleasant, beautiful. 말로는 약골이, weak or sickly. 기리온은 시들이,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집. 모압은 너희 아빠가 누구니? 너희 어머니가 누구니가 아니라 너희 아빠가 누구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만약에 읽는다면 이렇게 읽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름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처음 이 글을 봤을 때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영웅들이 세상을 다루시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떡이 있는 집에 살던 한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모부처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요이며 아내는 유쾌함, 두 아들은 약골이와 시들이었는데 그들은 유다 떡이 있는 집 태생으로서 에브라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유쾌함의 남편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는 아내 유쾌함과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두 아들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지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약골이와 시들이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유쾌함은 남편을 여인데다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이름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저희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았던 두 여인의 여정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나그네와 좀 착한 나그네입니다. 룻기는 그 시대를 설명하는 전치사구로 시작을 합니다. 영웅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여기서 영웅이란 옛말로는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judge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deliverer, redeemer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information이에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는 1200년부터 1020년 BC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왕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사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고 여러 모양의 부정과 부패, 죄로 가득한 때였었습니다.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책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Expressive individualism이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Self-centeredness가 너무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self-absorption까지 갈 수밖에 없는 때예요. Expressive individualism. 내가 표현하면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받아줘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법도 없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약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은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힘센 사람들의 타겟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 과부를 포함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가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이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음식이 있는 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곳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온 음식을 겨우 사서 먹었습니다. 이때 한 가정의 남편이며 아버지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삶은 어렵고 경제도 좋지 않고 돈은 떨어져 가고 하는 일들마다 다 안 풀리고 그런데 아이들마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의 이름을 약골이와 시들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아마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정의 가정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민, 이주를 결심합니다. 아마 내키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엘리멜렉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멜렉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잘한 일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엘리멜렉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라고 엘리멜렉을 꾸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른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I don't think it will be that much different. His primary purpose in life at that moment is to bring survival to his family. Is to barely survive. 그냥 survive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요징역이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비극이 닥칠 때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이 가정이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그의 아들 둘 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전통문화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전통문화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딸이 있으면 훨씬 좋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지만 저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들만 있더라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 같은 그런 문화에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미국에 살면서 옛날의 다른 문화를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는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죠. 하여튼 그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한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 남성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싱킹 보트에 있는데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리겠느냐?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60% 딸, 40% 아내, 미쿡 어머니 죄송합니다. Zero. 같은 질문을 사우디 남성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남성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대요. 100% 어머니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좀 MSG를 좀 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 결과를 통해서 중동 사람의 가치관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어머니는 가족을 떠나서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인생의 전부였었어요. 전통적인 문화에 있는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최고입니다. 내 아들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희생할 수 있고 그 아들 안에서 내 자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압은 베들레헴보다 훨씬 힘든 곳이 되었고 남편과 두 아들 죽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정말 어려움만 닥치고 닥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영어 단어가 생각나죠. Helpless. Helpless and hopeless.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과 고생을 피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슬퍼하기도 하지만 무척 기분 나빠합니다. We get upset when we suffer.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은 정말 슬픈 것도 있지만 기분 나빠해요. 모든 사람 블레임해요. 하나님 블레임하고. We get very, very angry and violent.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세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좀 더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Naomi heard that things got a little better in Bethlehem. So she's about to go back to her hometown. 그 journey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journey라는 것을 나오미는 상상할 수 없었었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깨어진 꿈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찾게 하십니다. You know, sometimes God uses pain of our shattered dreams in our lives to awaken us. Awaken something that is in us. A longing for God, longing for something greater. And I think God uses those things. I am not an expert in pain and suffering. 저는 pain aversion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50마일 정도를 가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동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였다 그러고 거기 이제 아줌마들이 다 모였어요. 나오미가 온 것을 반가우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때 나오미가 약간 신경질 내면서 대답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Don't call me pleasant. Call me Mara. Which means bitterness. Mara는 쓰다라는, 쓰라림이라고 번역되는데 쓰다라는 말입니다. Don't call me pleasant. Call me bitter.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bitterness가 있는지, 우리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쓰라림이 있는지. 요새 현대 시대의 사람들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는 거면 뭐냐면 people are bitter. 사람들이 좀 bitter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자주 reflect 하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bitterness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거기 앉아있지만 저랑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bitterness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틀네스가 있었는지 나오미는 룻이 함께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잊어버렸나 봐요. 나오미에게 와서 나오미가 왔구나.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오미, pleasant. 어떻게 지냈습니까? 유쾌함.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를 유쾌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라림으로 부르라. 나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I left this country full, but now I am empty.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Now I'm empty. I have nothing. 룻이 옆에 서 있었어요. 입을 맞추고 허깅을 하고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여기서 아가야, 내가 자식을 낳겠느냐. 돌아가라.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하고 같이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야, 배반을 때려도 이렇게 때릴 수 있을지. The heck is going on here? 룻이 기분이 어땠을까? 일장의 흉년으로 시작하고 끝은 추수로 끝납니다. 흉년으로 일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 일장 끝날 때는 풍년이 일어나는 것의 시작이에요. 흉년의 시작에서 풍년의 시작으로. 오늘 아침에 리플렉션을 할 때 journey from blank to blank 그거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journey from famine to harvest. 꼭 harvest 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다면, 내 자신에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요새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This is it. 무슨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페이탈리즘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있으니까 이건 끝이야. 이제 됐어. 나는 이 길로 아니야. 난 이건 아닌 거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This is it. 이제 끝이에요. 오늘 일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됐나 봐요. This is my fate and I am destined.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찰 수 있다면 자기 연민에 차서 비틀네스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self-absorption이 얼마나 어글리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걸 좀 깨달을 수 있다면 기다림의 묘미를 좀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배고픈 거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코스타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성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헨리 나윈이 Waiting for God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은 기약이 없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확실한 것 그리고 갖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 기다리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상당 부분은 바램들로 가득 차 있다. 일자리를 얻었으면, 날씨가 좋았으면,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온통 바램들 투성이다. 그리고 그런 바램들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쉽게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많은 바램들은 기약이 없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기다림은 미래를 컨트롤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아주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가 전개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려고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너무 어렵다. 여기서 우리의 바램들과 두려움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볼 수 있다. 우리의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두려운 것을 피하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엿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기다리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러나 인내가 수동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내심을 갖는 기다림은 버스가 오기를, 비가 그치기를, 혹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며 거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사인을 발견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Active waiting. 라틴 동사의 파이토에서는 유래된 단어 인내는 고생한다라는 뜻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들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고생의 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보며 우리가 서 있는 땅 위에 심겨진 씨들이 튼튼한 식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내의 기다림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며 거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빗줄기를 보는 것이다. Active waiting. 헨리 나우에는 이 active waiting, 능동적인 기다림을 소망과 바로 연결시켜버렸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그분은 계속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란 것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희망사항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분명히 일어날 것, 확신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건 소망이에요. 근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희망사항이에요. 김치찌개를 먹었는데도 고춧가루가 이에 끼지 않는 여자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과 소망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사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ctive waiting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소망을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지금은 다 컸지만 지금 뭐 26, 24 뭐 이렇게 됐는데 막내가 태어났을 때 큰애가 6살, 둘째가 4살이었어요. 근데 막내가 집에 왔는데 큰애하고 둘째가 너무 협조를 잘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심부름도 잘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받았나 착각할 정도로 저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항상 기도가 그거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잘 때만 말고 깨울 때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항상 기도했단 말이에요. Let me love them even when they're awake. 근데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논을 하고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옛날이죠. 벌써 20년 전이니까. 큰아이 둘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너희 엄마하고 아빠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게. 왜냐하면 너희들 너무너무 착해서. 동생도 잘 보고, 그리고 기저귀 갖다 버리면 비저귀 갖다 버리고, 그리고 눈 찌르지 말라 그러면 안 찌르고, 다 말 너무 잘 들으니까 너희가 상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Toys R Us를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때는 Toys R Us가 20년 전에는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였습니다. 아이들이 예! Toys R Us! 그리고 차를 태웠어요. 그리고 Toys R Us로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You can have everything you want. Anything you want under $10. You can have anything. 뭐든지 네가 할 수 있다. 6살, 4살짜리 개념이 없어요. 큰 거면 좋아. 아이들이 가는 길에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그랬을까요? 가는 길에 어머니들은 알죠. 아버지들은 가는 길에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게 소망의 힘이구나. This is the power of hope.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인센티브로 모티브를 주는 것은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로 가고 있다. 우리는 서신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확실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나그네입니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탈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래 자신의 모습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가치가 아닌 표면적인 가치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본래 나를 찾게 합니다. 우리 삶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우리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찾게 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 전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지진과 큰 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들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결혼하고 부모님께 신혼여행 다녀오겠다고 떠났던 사람들이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가 그날 아침에 자신이 그런 재앙을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좀 검소하게 사시고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살림을 하시는 그 집사님 부부 가정에 계셨는데 오늘날 남편 집사님이 우연히 화장대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그 영수증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드레스를 아내가 샀는데 500불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화도 나서 아내를 다그칩니다. 아니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어떻게 500불짜리 드레스를 살 수 있단 말이요? 하고 이제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우연히 이 그 드레스가 있는 윈도를 봤는데 너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죠. 참 보기 좋지. 너는 충분히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걸 입으면 참 예쁠 거야. 꼭 사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 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속삭일 때는 몰라? 사탄아 뒤로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내가 왜 그걸 안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큰 사탄한테 외쳤다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쓱 뒤로 간 사탄이 하는 말이 뒤태가 더 멋있는걸? 그 말에 그만 홀딱 넘어가서 샀다고 그러는 거죠. 사탄의 속삭임의 길을 기르지 마시고 남편 너무 그냥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참 지혜롭게 세일하는 것만 골라서 꼭 필요한 것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도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도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쳤는가를 잘 보면 우리도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돈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이 명예욕 그리고 이 권력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패러디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런즉 이 돈과 이 명예와 권력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이렇게 세상이 지금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묘사한 그런 패러디인 것 같은데요.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 세 가지 시험에 실패한 이후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인류의 후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험을 잘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자. 그러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빵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떡보다는 밥이 맞겠죠. 그죠? 예. 우리는 밥을 늘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할 때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 돌멩이들이 꼭 빵처럼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황혼에 뉘엿뉘엿 이렇게 이제 태양빛 넘어갈 때 불구스름하게 하면

진짜 빵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셨는데 그걸 보면 빵이 연상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을 하죠. 너 능력 있잖아.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돼서 먹어.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으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지만 그래서 이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구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물질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모든 걸 물질로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이 떡을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사탄이 시험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절박한 순간에 와서 시험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금식할 수 있는 한계가 바로 40일이에요. 이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개구리를 보는 순간 그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그걸 먹다가 목이 맥혀서 죽으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떼내서 그걸 구워 잡수셔야 되는데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그냥 먹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40일 금식한 뒤에 오는 이 식욕의 유혹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할 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사탄이 시험을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험이 언제 왔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시험이 왔을까요? 성령이 이끌어서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 갖다 놨을 때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고통에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그 유혹과 시험과 고통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그냥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나를 갖다 놨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면 훈련의 성격도 경험하시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서 빠져나갈 불순물이 있으면 빠져나가고 또 여러분 인격이 좀 가다듬어져야 되면 가다듬으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여기 손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은 꼭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양식도 가져가셔서 꼭 여러분들 아침밥만 챙기지 먹지 마시고 꼭 영의 양식도 먹으시고 또 주보에 나오는 말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통독도 하시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시면 자동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또 설교자들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또 맛있게 잘 요리해서 드리니까 새벽 예배도 꼭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침 또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나오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겠다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먹으셔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따라서 쫓아다니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정확하게 분별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이기자. 지금 마귀가 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 천하만국을 보이는 그곳에다가 다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게 속임수의 왕이죠. 꼭 마치 이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네게 절하면 다 이게 네 것이 될 거야.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고 또 예수님으로 와 하여금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나와 타협하면 쉽게 네가 메시아로 인정받을 텐데 내가 이거 다 준다니까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때 예수님이 또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십니다. 그런 기록된 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래서 그분만 섬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이게 권력의 유혹이거든요. 권력의 욕심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방법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 보면 이 천하만국이 보이는 이곳에서 만일 네가 절하면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고 얻게 돼 있어요. 공짜로 준다 그런다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 뭐냐면 특별히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때 이렇게 내세웁니다. 고수익, 저위험, 저수고. 수익이 엄청난데 위험도도 낮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 나만 믿고 투자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삶이 괜찮아요. 바르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에 맡기면 되겠다고 딱 맡기는 순간 혼란 그거 돈 가지고 다 튀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수익, 저위험, 저수고란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스님의 상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확천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감당할 그릇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빌리오네어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한테 빌리오네어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이건 완전히 멸망하러 가는 지름길 고속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원리 원칙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걸로 산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 거다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면 이런 유혹이 안 빠지는 거예요. 쉽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유혹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 때까지 계속 왔던 시험들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럴까요? 거짓말이죠. 지금 이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 사람들만 사탄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아래 놓여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로 이 죄에 굴복한 사람들이 사탄의 치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한테
그 엉뚱하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는 시험들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그런 능력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치면서 인격이 잘 가다듬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그런 그릇으로 넓혀지고 또 잘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기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데 사탄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하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것은 사탄이 어떤 구절을 인용을 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돌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뭔가 실수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 천사가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나 하고 그 믿고 그냥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뛰어내려서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살했다고 그럴 거고 뛰어내려서 만약에 안 다치고 서면 어떻게 돼요? 스타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까지 못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예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장해 주시고 매일같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됐지 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전 꼭대기가 예루살렘 있는 곳이 해발 800m 되는 곳이에요. 그 성전 꼭대기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임한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곳이에요. 이 성전 꼭대기 예수님이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도 안 다쳤다면 당장에 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면서 왕으로 추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린 것이죠. 십자가에까지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모든 길에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시험만 들 뿐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것인지 그분은 아셔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름다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사용하셨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문맥을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한 상황을 잘 보세요. 시험하려는 자세를 버리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세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뭔가 하시고자 할 때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고통을 직면하게 하신다면 나는 대담하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엄청난 아름다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광야에서 시험에 마귀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아이고 나 이제는 예수님하고는 해봐야 안 되네 하고 그가 포기하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다시 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면 극복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옵니다. 파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 노동절이나 이 휴일 때 제일 많이 우리 교인들이 선호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플로리다더라고요. 예, 여기는 다른 거 다 보잖아요. 산도 보지 호수도 보지 다 보는데 바다를 못 보니까 그냥 바닷바람이라도 쐬시려고 한 7시간을 가셔야 되는데도 무릎쓰고 갔다 오세요. 근데 이 파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파도가 한 번 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숨이 넘어갈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정도가 계속 또 높아져 갑니다. 1학년 마치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치면 3학년 올라가고 그리고 시험 학년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세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그만큼 축복의 그릇은 넓혀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시험이 올 때 아, 저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뭐 잘못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안 주죠. 왜? 여러분 수준을 아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죄종들은 시험이 와도 엄청나게 와요. 근데 그걸 또 이겨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그냥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신앙의 학년이 올라간다.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하나님이 크게 더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작은 조국에서 더 큰 조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반경을 더 넓히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내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소가 광야에서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세 가지 장소로 옮겨갑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예언자들의 고향입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교사로도 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그러고 고기 생각나고 한다고 할 때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서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먹게 됐습니다. 그럼 그거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저들이 잠잠했나요?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원망과 불평을 더 세게 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녀들의 눈치를 보죠, 우리가. 얘가 학교 가서 제대로 오늘 하루 뭐 배워가지고 왔나, 무슨 일이 있나. 애들 눈치를 잘 봅니다, 우리 부모들은.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는지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한다면 이건 망한 거예요. 예언자 사역은 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말 꼭 영적으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준 권력의 최고봉의 그런 자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죠.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이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 굴복한 사람들만 다스리는 주제에 예수님한테 내가 이 권세를 가져서 이것을 내가 줄 테니까 쉽게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왕자들이고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공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성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습대로 살으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높은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반대예요.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영향력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섬기면 수력발전소의 물의 수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낙차에서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높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저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저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들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가 아니에요. 제가 번개여단이라고 하는 그 여단이 그 전차여단이에요. 옛날에 맹고부대였고 지금은 수도기계와 사단에 속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여단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군대가 지금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 한번 내가 가보고 싶었는데 없어졌대요. 예, 근데, 그때 그 여단장이 대령이셨는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참 그 감동받았던 게 뭐냐 하면 그때 교회가 번개교회에서 이름이 번개교회였는데 거기 가면 꼭 여단장이 앞에서 딱 사복을 입으시고 주부를 들고 쫄병 이등병에 가도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손 잡아주시면서 주부를 주었어요. 꼭 존댓말 하시면서. 그러니까 쫄병들이 완전히 거기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사회 나가서 볼 수도 없는데 요단장이 자기 손잡아주고 교회 오니까 본래는 걔네들이 전부 그 옛날에 그 초코파이 먹으러 온 애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초코파이에 감동된 게 아니라 여단장이 그렇게 자기를 정말 사람 취급해주는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 잘 되긴 해야 되지만 잘됨을 가지고 누리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에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바로 예수님은 왕이지만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거기서 능력을 베푸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능력을 베푸는 장소. 그래서 예수에게만 초점이 가는 능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사람이 엉뚱하게 섬김을 받는 그런 곳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예배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장소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직접 복음이 되셔서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죄값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값을 물어봐도 그분이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가미가 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죽어주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여기 아무것도 가미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떤 예식을 행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원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선물처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혼합돼서는 안 되고 더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길이 되셔서. 그리고 그분이 사제를 선포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용서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야 되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이제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는 말씀 저들을 바로 세우는 말씀들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낮아져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또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용서와 중보의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씀을 이겼듯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어떤 마귀의 심의하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 무료성경대학에서 공부하였던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BBN 성경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내가 최고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기간 동안 나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공급해 주셨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BBN 무료성경대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BBN 방송 홈페이지 성경대학에서 바로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요.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으로 징계 중에 드리는 기도, Prayers Offered During Punishment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38번째인데요.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10절인데 주의 징계로 말미암는 고통의 호소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신다고 표현합니다. Your arrows have pierced me and your hand has come down upon me.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답니다. No health in my body. 5절에 보니까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답니다. 6절에 보니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7절에 보니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답니다. 8절에 보니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서 마음이 종일 불안하여 신음한답니다. 9절에 보니 탄식이 감추지 않고 나오며 10절에 보니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눈도 잘안 보이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육간의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시편 38편 11절에서 16절인데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비참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음을 호소합니다. 12절에 보니 원수가 올무를 놓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나를 해칠 음모를 종일토록 꾸밉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 그런데도 나는 바보처럼 대꾸도 못하고 반박조차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시편 38편 17절에서 22절인데 죄를 시인하고 원수들의 대적을 고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한다고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우리에게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진리를 경청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시편 38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징계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Discipline is indispensable. 왜 우리 인생에 징계가 올까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살살 달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돌이키라고. 자녀가 아니면 훈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훈계해야 고치고 돌아서고 성장과 발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0: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셔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했듯이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시편 38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시편 38편은 우리에게 징계 중에도 할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There are things that we must do during discipline. 보통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혹은 대들거나 모든 걸 포기하거나 심지어 안 해야 될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은 온데간데없고 징계가 부당하며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징계의 절차를 따지기도 하고 자세를 논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은 갑자기 사라지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낙심하거나 따지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 중에도 반드시 기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와 어떤 믿음인가요? 첫째로 참회해야 합니다. We must repent hard. 18절을 읽어보면요. 징계 중에 사는 길이 등장합니다. 참회의 기도죠.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confess my iniquity and I'm troubled with my sin.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은 우리가 죄를 각성하고 아파하고 참회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며 징계하실 때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냐고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냐고 따지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죠. 아이들도 학교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혼났는데도 집에 가서는 자기 잘못은 말안 하고 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부모에게 왜곡하여 이릅니다. 그러면 아이 말만 듣고 교사에게 문자 폭탄 보내고 따지고 괴롭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사가 이유 없이 왜 학생을 훈계하겠습니까? 한번 혼내기 위해서는 수십 번 동일한 행동을 묵인하고 인내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을 때 훈계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거짓말해서 교사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회는 어렵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며 실력입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가능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사고쳐서 혼나면서도 침묵하며 반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서 훈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군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참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다윗은 3절에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회개했습니다. 둘째로 징계 중에 해야 할 일은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We must ask forgiveness from God. 징계 중에 사는 길은 단순한 참회를 넘어서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이고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죄를 씻어주시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초리를 맞겠다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건 다릅니다. 그냥 맞고 때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참회와 용서에 대한 간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We must put hope in God.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미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런 기가 막히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8편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한 징계도 혹은 2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로 인한 고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렸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악행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징계나 환난 가운데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징계가 우리를 살리고 세우며 비상시키는 디딤돌과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6번째 시간.

0: 주일 성수는 평양을 비롯해 지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된 것이다.
1: 평양의 성수주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로서 소속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날 문이 닫힌 점포는 교회당에 나가는 성도들이란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건 다시 믿는 사람들의 결석을 가져오죠. 주일 성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0: 주일 성수는 믿는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였다. 당시 선교사들 중 니스벤 여사는 주일 성수에 관해 그의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2: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이다. 매 5일마다 열리는 장에는 농부, 상인,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팔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 사람들은 4일 동안 파는 것보다 장날에 장에서 더 많은 것을 판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장이 서면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모두 교회당으로 간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소득의 7분의 1을 포기하고 산다.
0: 그들은 단지 소득만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웃의 조소와 조롱까지 감내해야 했다.
3: 자, 이거 사세요.
4: 네.
3: 오늘이 장날인데 이 도리네는 안 나오고만 기래. 오이가 일이 있는 거 아니네?
4: 아이고 뭐 이런 오이가 있겠나 그래. 이 교회당에 가는 날이라 안 나온 게지.
3: 뭐 이거 어드레? 교회당에 가는 날?
4: 아 그저 예수를 믿고부터는 장날이 교회당 가는 날이 아니면 아예 안 나오고 있지 않겠어? 뭘 놓고 갔다고 하는 거이디?
3: 이거 미친 거 아니네? 이 미치지 않고선 어깨 장날인데 안 나오는 기열.
4: 아유, 내 말이 그 말 아니네. 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이제.
3: 그 예수 귀신이 단단히 씌운 거라고만 기네 이가.
4: 자, 신경 쓰지 말라. 우리나 열심히 장사하죠. 자, 이리로 와서 좋은 물건 캐지고 가라요. 예.

0: 아이, 도리네. 오늘 장날인데 장에 안 가도 되겠어?
1: 주일인데 교회당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아이, 그래도 길티만 그래도 그 장날이 아니겠어. 오늘 파는 양이 그저 그 다른 날보다 몇 갑절은 많은데 괜찮겠어?
1: 돈으로 보면은 오늘 팔 양이 많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 아이, 그게 그 도대체 무슨 말이네. 나중에 보면 길티가 않다니.
1: 주의를 잘 지키고 보면은 주일 장사를 못한 거를 나중에 보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0: 뭐 이거 어디래? 아이, 참말로 나중에 보충이 된다 이 말이네.
1: 내래 모의가 부족해서리 거짓말을 합니까?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을 해보시라요.
2: 아니야. 아이고, 그저 내래 놀라워서 그러는 거지.
3: 야야, 그 도리 엄마야, 뭐하고 있네? 날래 가자오. 그 예배 시간 늦었어야. 어서 서두르라.
1: 네, 지금 나갑니다. 자, 어서 가시자오요.
0: 우리가 교회당에 가도 괜찮은 거 맞디?
1: 알기롬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 아이고, 정말로 우릴 기다리고 있는 거네.
1: 가보시라요. 가보시면 그걸 한눈에 알 겁니다.
3: 아이고, 아직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날래 가자오요.
1: 예, 지금 나갑니다.
4: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0: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니 주일 하루 주의 전에 나와 시간을 허비하고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말라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망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일 성수를 하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1: 주일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선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철자리만큼 각인을 시켰던 거죠. 주일은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라고 말입니다.
2: 그렇게 선교 초기의 성수주일은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믿는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도리로 굳건히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이 그걸 가만 놔둘 리가 없었다. 그들은 교회의 와해를 꾀하고 있었다.

0: 그러니까 놈들이 이렇게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주일 성수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인가?
1: 예,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놈들만의 단합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일어서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0: 주일 성수가 놈들의 원동력이다. 그렇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1: 그렇습니다. 놈들을 주일 성수라는 올가미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0: 주일 성수의 올가미에 집어넣어? 어떻게 말인가?
1: 주일 성수를 통해 놈들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놈들의 말처럼 시험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0: 시험? 그게 뭔가? 무슨 조언수가 있나?
1: 있습니다. 교회당 놈들을 한방에 보낼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N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전혀 없는 방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직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방송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저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전도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ITL 카드를 신청해 주셔서 이웃에 주변에 나눠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불편함 없이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나눠주기에 편리한 전도 카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ITL 전도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전도도구에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한데요. 이메일은 korean@bbnmedia.org에서 ITL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38장에서 40장 말씀입니다.
1: 제 38장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났었나니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에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송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수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2: 제 39장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안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러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초소를 삼았느니라. 들락이는 성읍에

0: 짓거리는 것을 어심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조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같이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수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의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종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서서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1: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쌓아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서 38장에서 4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14절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을 받았던 318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수많은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킬 만한 능력이 있었던 그들, 아브라함의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도 이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시하지 못할 만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특별히 그 15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 상당히 놀라운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을 알고 양은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려 하여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목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양은 그분을 안다고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 번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하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교와 사소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하면은 할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따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 양은 분명히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10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좀 더 큰 그림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다른 양들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한 무리가 되게 될 것이고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문구에서 우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양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한 양떼와 한 목자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또 가난한 자,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모든 나라의 사람들, 모든 언어와 종족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무엇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한 양떼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혼을 죄의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 암흑에 3시간 동안 성부께서는 그분에게 세상 죄를 놓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옥의 형벌을 완수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양떼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뭐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얼마나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완전히 통제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죽음의 때도 정하셨죠. 유대 사람들은 백성들의 소란이나 폭동이 없기 위해서는 이 일이 절기일에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기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고 돌을 던질 수 없다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기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실 때보다 더 왕다운 때는 없었으리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주의깊게 읽어보신다면 여러분 사실상 로마 정부가 또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실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분께서 죽지 아니하셨다 해도 그분은 기꺼이 세상 죄를 위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분께서 그분의 생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여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귀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 거기 있었던 군중들은 뭐 다시금 설명하면, 아니 글쎄 귀신도 그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거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양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 무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양 우리 바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양은 들을 것이나 나머지 목자의 음성은 나머지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도 그 당시와 똑같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날마다 증거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얼마나 수많은 복음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미친 사람이 아니며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서 귀신에 들렸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가 그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논쟁은, 그와 같은 분쟁은 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분쟁인데, 그와 같은 일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전도를 했을 때 일부는 믿었고 일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설교하는 자이죠.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믿고 어떤 분들은 감사함으로 이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믿지 않고 듣기 싫다고 채널을 돌리거나 끄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가장 모순되고 비논리적인 사람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훌륭한 선생이며 위대한 표본이 될 수 없다. 아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기꾼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매기성경강에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기꾼으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괄시는 받았지만 괄시 받을 일을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장에서 계속되어지는 사람들의 논쟁, 예수님이 뭐 귀신의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의 논쟁, 뭐 그것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가차없는 또 뭐 논의의 대상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갖고 또 옥신각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들과 나머지를 살펴보죠.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초막절은 언제인지 아세요?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12월의 마지막 주간. 따라서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는 한 2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이 절기는 유다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더럽혔던 시리아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을 되찾았던 때를 기념해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 건데요. 이것은 주전 167년에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계속 기념이 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셨죠.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만 이제 어디로 다니시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공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습니다. 이제 추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는 십자가로 가셔서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 준비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침묵도 하시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제자들에게는 쭉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동안 오랜 시간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실 건데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것에도 역시 겨울이 올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빨리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빨리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축복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서 마침내는 그분을 영접할 수 없게 되는 여러분들이 아니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서 이 불의의 사건에 대해서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라고 그 안타까움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 4절을 보죠.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위한 큰 행각이 하나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충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행각에 거하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원을 매우 명백하게 밝히셨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어요. 나다니엘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바도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래서 사마리아 남자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고 고백한 적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경이었으나 고침받은 자도 그분을 믿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교활한 질문으로 사실상 그분을 문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믿으려는 자기들의 의지의 부족인데도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의 잘못인 양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그들을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장 25절 26절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친히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것을 증거하는 일이셨으니까요. 주님께서는 예언에 따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또한 이 땅에 소개가 되셨던 거죠. 어느 누구도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시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주의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리고 찾아야 될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까? 돌아가서 너희 선생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라. 그때 세례 요한은 그분께서는 메시아의 신임장을 갖고 있음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의 가르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였고 그분의 생애와 그분께 행하신 표적들이 이것을 증명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분의 자격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그들이 그분의 양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정적인 면입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여러분 이제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양의 소유권 된 표시는 뭐겠어요? 그건 순종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된다고요. 우리의 귀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도록 열려 있습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저희를 알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보장된 장래와 성도인 체하는 자들의 보장된 장래 이 모든 것을 안다고요.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여러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영생을 받으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영생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먹으러 모일 때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먹으러 모일 때에.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3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사실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예,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무언가를 먹기 위해 모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죠. 그런데 먹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좋지만 먹지 않고 여러분 계속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까?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배가 길다든지 또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이어서 또 오후 예배 드려야 될 경우에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또 교제를 할 때도 먹는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각 친교별로 모이는 날인데 어떤 해는 먹을 것을 갖다 놓고 모이고 어떤 해는 아무것도 갖다 놓지 않고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먹는 것이 있는 친교회와 먹을 것이 없는 친교회, 이 둘 중에서 어느 친교회가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먹는 것이 있는 친교회가 훨씬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씩 하는 말 중에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언제 교제 한번 나눕시다. 우리 좀 더 가까워집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제에 있어서는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초대교회 그 시절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먹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때마다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애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이게 애찬이라는 말이 나오죠? 애찬. 예, 뭐가 애찬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먹을 것 가져와가지고 예배와 함께 이렇게 먹는 그거. 그게 애찬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ve feast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feast라는 말은 잔치라는 말이죠. 연회, 잔치라는 말인데 왜 이것을 love feast, 애찬이라고 불렀느냐? 음식과 함께 무엇을 나누기 때문일까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음식 나눔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자를 넣어서 애찬, 영어로는 love feast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만찬은 우리도 한 번씩 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 그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1년에 4번 합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는데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모일 때마다 예배도 드리고 애찬도 나누고 그리고 애찬과 함께 무엇을 했는가 하면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애찬과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20절에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주의 만찬은 말 그대로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만찬은 애찬을 위해서 집에서 가져온 그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찬을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함께 나눠 먹어야 되죠. 늦게 온 사람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함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 여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가져온 음식,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포도주까지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을 미처 못 가져와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음식을 많이 못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부자들이 가져온 거, 부자들이 먹는 거 구경만 하고 못 가져온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배 골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은 주의 만찬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만찬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그 행태를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주의 만찬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서로 좀 기다려주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지. 어떻게 배고프다고 먼저 먹고 취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파당이 있었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분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파당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죠.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케바파, 케바는 이제 베드로죠.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애찬을 나눌 때도 이제 자기끼리 먹는 거예요. 바울파는 바울파끼리 모여서 음식 먹고 또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먹을 때도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0: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약간 비꼬는 투로 하는 말인데 하기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하고 이랬습니다. 또 부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 간에도 뭔가 개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부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끼리 뭐예요? 부자들끼리 거하게 차려놓고 자기네끼리 배불리 먹고 취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참 조촐한 그런 애찬을 자기네끼리 먹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과연 교회인가? 그러면서 이제 상처받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모임은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가 될 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면 그 모임이 복된 모임이 되어야 하고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전혀 유익하지 못한 그런 모임이었다 이거예요. 서로 상처나 주고 취하고 뭐 먹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런 모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익이 못 되고 해가 되는 교회들, 모임들이 상당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가면 위로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교회 가면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요. 어딘가에 나가고 싶어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갈 교회가 없다는 거지. 가봐야 상처받으니까. 목사한테 상처받고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이럴 바에야 내가 아예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내가 예배드리겠다. 그러면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난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난 교인.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네. 가난 교인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 그런 거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 사람들 수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교회에 등록된 인원은 그게 많이 못 미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인은 교인이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까? 교회 가니까 상처가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아예. 이럴 바에야 내가 집에서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말은 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혹 그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 중에는 상처받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없겠는지 우리 구역에 왔다가 상처받고 안 나오는 그런 성도는 없겠는지 우리 친구의 몸에 누군가가 왔다가 상처받고 다시는 안 오는 그런 성도는 없겠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구라도 오면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면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애찬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고 좀 기다려주라 이거죠. 늦게 오는 사람들 기다려주고 없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안 가져온 사람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판단은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지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죠.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또 25절 끝에도 보시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느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주의 만찬을 성체 성사라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주의 만찬을 할 때 신부가 기도를 하면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포도주 그 잔은 또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미사 드릴 때, 그 성체 성사를 할 때, 또 예수님의 살을 그 의미하는 떡을 먹고 피를 의미하는 그걸 마시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그런 개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가르침을 화체설이라 그러죠. 화체설. 먹는 화체 말고, 몸이 화한다. 몸이 변한다. 예수님의 몸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이제 화체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잘못된 가르침이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또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게 뭐 특별히 효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의 만찬에 와서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을 하러 가신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한다는 말은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주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여튼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대속물로 주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또 요한 1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 의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두 가지 의식이 뭔가 하면 침례와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행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계속 보시면 주의 만찬을 할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항상 합당한 태도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죄가 있으면서도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최근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 가지고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님과의 관계가 요즘 원만치를 못해요. 말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세속적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에도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하는 이 말은 주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를 살펴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라는 거예요. 살피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핀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examine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examine이라고 하는 말은 조사하다, 뭐 검사하다, 의사가 병 진찰하는 것, 그것도 examine. 그런 뜻이에요. 진찰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조사하고 검사해서 만약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한 번의 기도로 회개가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한 달이건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당장에 이게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주의 만찬 시간이라 할지라도 잔이 지나가고 떡이 지나갈 때 그냥 사양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또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가볍게 생각해서 함부로 참석하면 여기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죄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 죄라고 하는 글 옆에 이자가 기록되어 있죠. 제 성경에는 이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밑을 보시면 헬, 심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 죄가 심판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 그 말인데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죠.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30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 말씀하는가 하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시든지 아니면 생명을 앗아가시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만찬을 모독하면. 합당치 않게 주의 만찬에 임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모독하는 것은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행위 이런 거 절대로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애창과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웠죠? 어떤 교훈을 배웠는가 하면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덕스럽고 질서 있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배웠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들은 교훈대로 배운 교훈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받은 은혜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래서 매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천국엔 찬양이 많은 곳입니다. 천국에 찬양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양 연습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노래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찬양의 모습은 음악 이상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도도 찬양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고 예배를 들 수 있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우리들의 찬양은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될 찬양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후반부 말씀입니다.
1: 다음 말씀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흔히 사람 이렇게 말하면 나 부자 아니라서 괜찮네. 아니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또 다른 자기의가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하면서 그들의 율법 지킴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로 축적되어서 자기 부자가 되어 있어요. 자기의가 축적되어서 부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것을 안 믿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성령 임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어렵다는 받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가 뭐예요? 온갖 행위가 다 나왔어요. 온갖 행위가. 그래서 가톨릭 그 타락한 가톨릭이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돈 내면 죄가 사해진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이 보석 원리가 가톨릭을 부패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부였어요. 이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는 봤습니다. 의에 대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봤습니다. 이걸 발견하고서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는 봤는데 이걸 눈이 뜨고 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서 교리를 만든데 물론 칼빈의 교리 속에 뭐 온전한 거 온전치 않는 거 많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교리가 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칼빈지 5대 교리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칼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95개조 붙여놓은 거. 비트겐 성당에 붙여놓은 거예요. 면죄부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는 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칼빈이 요약한 것이 뭐예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데 이게 만민구원이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 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Unresistible grace.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면 신앙이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고 하는 사람은, 열심을 안 낸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전적으로 구원이 주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정말 순교의 길로 가세요. 그런데 타협하는 신앙. 내 행위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게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지금 뭐 열심히 안 하니까 더 열심을 지어 짜내기 위해서 큰 믿음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칼빈의 예정론을 쓰레기에 처박아 넣어야 된다 그래요. 저 뭐 원어 분석하는 그 김종규 그런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던데, 칼빈의 예정론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어야 된다 그래요. 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큰 믿음 교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람들 막 열심을 끌어내니까, 기존 큰 교단에서 2단이고 정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해서 2단으로 정지를 풀어준다 했다가 다시 여론에 밀려서 다시 2단으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대들겠다 해가지고 저한테도 큰 믿음 교회에서 조금만 책자고 왔어요. 우리 그런 2단 아니라는 이 얘기죠. 그래서 통합 측이 잘못했다는 것을 쭉 이렇게 언론해놨더라고요. 그거 왜 인정받아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큰 믿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시집 장가 가는 것도 힘들대요. 왜? 너 그 이단 교회 나가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투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다른 분은 관리이기도 해요. 관리. 관직에 있고 청년이고 부자예요. 결혼 1순위 아닙니까? 처녀들에게. 그런데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재물은 세상의 물질만이 아니라 뭐도 부가 될 수 있다? 자기의 의, 자기 행위 그게 부자가 돼요. 그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는데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럼 낙타가 제일 얼마나 큰 동물이에요? 그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0: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심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해석을, 저도 옛날에 그런 해석을 했어요. 옛날에 성문, 큰 성문을 저녁 때 문을 닫아요. 그러나 전령이 급하게 들어가고 나려면 옆에 조그만한 기둥이 뭔. 옛날 우리 대문이 있었잖아요. 대문 옆에 쪽문이 있었잖아요. 쪽문은 뭐예요? 요렇게, 그걸 바늘 기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낙타도 자기 가진 거 짐 다 내려놓고 무릎 꿇으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헌신 봉사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복음적이에요? 비복음적이에요? 비복음적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요.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 전 재산 사회 희사예요. 절에 들어가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예수님 사람 안 그러죠. 자신 대대로 물려주려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 재산 다 사회 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죽은 데,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섭니다. 재산 하나도 여러분들은 사회 기부도 안 한 사람인데 그 절에 가는 절에 다니는 사람의 사회 재산 다 기부하고 가세요.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쉽겠어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린대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린대요. 돈 사랑하고 천국 가려고요. 그래도 나 예수 믿었잖아요. 믿어줬잖아요. 그건 행함입니다. 그래도 나 예수 믿어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나 천국 갑니다. 죽어도 갑니다. 자기 체면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저는요 그런 말 하면 돌아섭니다. 그래요. 그렇게 막 믿고 사세요. 어쩌겠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신념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믿어준 또 하나의 행위가 돼요. 내가 믿어줬다면 또 하나의 행위가 돼요. 정말 믿음이 임하면, 선물이 임하면, 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 중에 계속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위가 없으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 심어주시는 큰 믿음 교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이, 예수님 정말 내 주인이세요? 내 물질에 정말 주인 맞아요, 예수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나요? 이걸 물으시는, 관계성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부자 많았는데요. 그들은요, 결국은 그 부를 뭘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다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율법 다 지키면서도 부자입니다. 사람들의 존경받아요. 율법 다 지켜요? 11조 다 해요? 구제 잘 해요? 성경음 잘 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부자 청년인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진짜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28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고 해놓으시고 의롭다는 받는다고 해놓으시고 모세 언약을 430 뒤에 주신 이유는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 율법을 통해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여야 해요. 그리고 430대 모세 언약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보다 무슨 언약이 더 먼저 있어요? 노아 언약이 먼저 있어요. 노아 언약보다 영원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먼저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에요. 영원전 언약이고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담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서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 노아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를 받는 것,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런데 403이 된 모세 언약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둬버렸대요. 뭘로? 율법으로.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순종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을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뭐요? 다 하실 수 있다.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나 율법 지켰어요. 율법 지켰어요 하고 나오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의 의도를, 율법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 율법 지켰어요 하고 나오면 그 아예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 지켰다는 그들에게 네 마음의 생각이 이미 너는 가늠한 것이라고. 그래서 산상수훈 다 듣게 되면, 산상수훈 다 듣게 되면 자기가 뭐로 발견돼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10%는 주님 의지 안 해요. 인간은 1%의 가능성만 있다. 1%까지는 주님 의지 안 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해야 전적 은혜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인간을 뭘로 보고? 뭘로 보기는요? 인간이 죄인이죠. 인간의 땅의 티끌이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율법 주신 이유? 심판 안에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율법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율법의 목표가 의거든요. 율법의 목표가 의인데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면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목표가 율법의 목표가 의라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받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율법이 더 이상 뭐 못해요? 정죄를 못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사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네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받아 모라가 주시리라. 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씨가 누구예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누구 믿음으로 의롭다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거예요.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이거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다윗이.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박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죽은 자 같은 자 없는 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없는 데서 생겼고요.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함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까지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에 내어 죄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사도는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아브라함을 끌어들여. 또요? 다윗을 끌어들여. 그리고요? 모세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난 것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사라가 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뭐가 있으리라? 아이가 사라에게서 아이가 있으라. 사라가 웃었어요. 장막문에 있다가. 아니 나는 지금 원래 사라는 어떤 여자예요? 불임 여성이에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불임 여성인데 이제는 뭐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 못 낳는다는 것은 우리 요새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생리가 끊어져요.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이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지났습니다.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지나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늙도록 더 기다렸어요. 사실은 사라 생리 끊어져 더 기다렸어요. 왜?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이스마엘 낳았거든요. 그게 혈육의 자식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가 안 들어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99세 하나님께서 나타나 할례를 행하게 해요. 이 생체의 능력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새 부부 관계를 하고 사라가 생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아이 낳는 건 맞지만 이건 상징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의 혈육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년에 아이가 있으리라.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다니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잖아. 하나님 실수하시는데 지금 생리 끊어졌어요. 노쇠하였고 내 주인다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1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연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6절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웃는 사라에게, 그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인간의 비웃음,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조롱. 그 배경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야, 사람이 도와가지고 멋있게 그럴듯하게 사람이 도와줘서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가치를 높이려고 사람을 통해 일한,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뭐요? 죄인을 통해서 일해. 근데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슨 대상이 돼요?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조롱이 돼요. 내년에 자녀를 주겠다. 웃었다니까요? 조롱이에요. 비웃음이에요. 하나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는 원래 불임 여성이었어요.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요. 그런데 나한테 아이 준다고 참, 농담도 잘 하셔. 웃은 거예요. 웃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장세기 18장 했잖아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무슨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한 하나님, 돈 보태주는 하나님, 뭐 병 고쳐주는 하나님, 자꾸 이런 하나님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 욕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능력에서 여러분의 손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도 만드시고 만드시니 천지를 불태워 없을 거예요. 그것도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어 가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말씀이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안 해주거든요. 내 소원대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는 비웃음을 당해요.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비웃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도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네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영생 얻는다고. 웃기네. 야, 그래서 너는 그렇게 죄를 짓구나. 예수만 믿어가지고 영생 얻고 너는 그래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나는 예수 안 믿고 나 착한 애가 천국 갈게. 이런 말 앞에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서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사도들이 왜 복음을 우리를 죽었듯이, 내가 그렇게 이웃에게 대해서 죽었을 때 그 사람 그렇게 욕 안 해요. 이런들 보고. 내가 예수를 믿기는 힘들겠지만, 네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 다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비웃음과 조롱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7절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옷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구원이 이 길입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줄 때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 비웃음을 받으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이 이 십자가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침 뱉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남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는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저주받은 자는 죽음이에요. 이방인들을 볼 때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기 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사들도 다 도망갔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실로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그동안 뭐 안다고 떠들었던 것들 전부 다 내 입으로 한 말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아니 자유를 아니 뭐라고 시부리던 것들 전부 다 내가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십자에 달린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39절, 2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오라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을 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기적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만약에 예수님 십자에 내려오셨다면 끝이에요. 그때가 심판이에요. 그때가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보험이 딴 것까지 증거될 거예요. 누구만 알게 하려고? 자기 백성만 알게 하려고. 자기 백성만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증거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는 전부 다 변장 잘못된 십자가 전해요. 다른 십자가 전해요. 십자가가 마치 부적 붙이는 것처럼 엉터리 십자가 믿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놀라지 마시고 아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그 놀라운 약속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거리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느 날 뉴턴은 무신론자인 친구에게 여러 개의 행성들이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 태양계의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친구가 누가 만든 것이냐며 묻자 뉴턴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나를 바보로 아느냐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뉴턴은 이것은 장엄한 태양계를 흉내낸 작은 모형물에 불과하네. 하물며 저 광대한 태양계가 설계와 제작자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제1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민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고민관 목사님께서는 현재 울산 소리침례교회를 동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울산 소리침례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민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1: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 대한 전체적인 큰, 좀 한번 룻기를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대부분의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룻기 말씀도 1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해서 그때 당시가 사사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라는 것이 지금 보시면 1절과 2절에 같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이주를 갔다,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1절과 2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1절, 2절이 중요한데 1절, 2절에서 또 반복을 하고 있으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있고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엘리멜렉 말하기도 힘든데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냥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는 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나의 하나님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냥 그 이름 자체를 부르면서 그냥 알게 되는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름을 불리우는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모압 이방 땅으로 가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건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거처를 바꾸더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결국은 다른 땅으로 가네. 요게 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이 말을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말. 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불리움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이 거하

있습니다.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었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이고 지금 룻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았었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사사시대에 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기근이 일어나서 있어야 되는 땅에 있지 않냐고 다른 땅에 갔었던 그 엘리멜렉 가정에게 일어났었던 일은 그리 좋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도 안 되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결혼시켰었던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한 여자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거기서 10년 정도 살게 되죠. 자, 그러다가 5절 말씀 보니까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마저 잃고 이제 홀로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남게 되죠. 자, 이제 8절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거는 무슨 길이냐면, 이제 모압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두 명만 데리고 있는데, 이제 이 나오미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가 살던 곳으로 네 고향으로 가. 그리고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작별하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혜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하고 따라 붙은 거예요. 가라. 이제 나를 쫓아와봐야 너희가 뭔가 더 좋을 게 없다. 오면 고생만 할 건데 그냥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두 며느리가 큰 소리로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남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해주죠. 나오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고생할 일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어떤 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는 게 좋다. 고향에 남아있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14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웁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요.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쫓아갈 거예요. 막 이야기했는데 가면 고생이야. 힘들어.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르바가 같이 크게 울었는데 오르바가 떠납니다. 그리고 가죠. 근데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달라붙었대요. 지금 안 된다 오면 안 돼. 가봐야 고생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함께 울었었던 그 오르바는 돌아가요. 근데 룻은 아닙니다 하고 더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서 고생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한 게 그냥 부풀려서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가면 고생할 거예요. 99.9% 그냥 고생할 확률이 완전히 큽니다. 확실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서

0: 고생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인 모압에 있으면 베들레헴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을 안 할 수 있죠. 자신들의 가족과 지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룻이라는 사람이 왜 사서 고생하는 그 길을 선택했을까? 왜 그 길로 갔을까? 분명히 알려줬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너희가 나를 따라갔을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룻이 사서 고생하는 그 길을 따라갔을까,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룻이 뭔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면 분명한데, 오르바가 한참 울다가 떠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남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쫓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룻은 그 마음에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99.9% 고생할 확률을 안고 그곳에 가는 거죠. 16절에 룻이 대답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다시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다, 그 얘기예요.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고요,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머물겠습니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이 고생이 많은 곳일지라도 제가 가고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고생이 많을지라도 제가 머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결애가, 어머님 민족이 내 민족이고 내 결애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룻이 고백을 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이 룻이 이야기하고 뭐 어떤 결단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다니까요. 내가 약속 지킨다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먹고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보여져서 더 이상 말리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딱 봐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가도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봐도 그렇게 하겠네,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 먹고 말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구름이 가면 가고요, 멈추면 멈출 거예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액션이 나와야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룻이 결정한 것은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살 길을 열어줬어요. 나오미가 네 선택을 해라, 그쪽으로 가면 더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 가지 않았다고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그 길일 수는 있겠지만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울림이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니지, 이성적으로는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속의 울림은 쫓아가야 돼 하는 그 울림에, 그 감동에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장이 끝나요. 룻기 1장이 끝납니다. 룻기 1장은 그냥 좀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 룻이 선택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성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1장, 2장, 3장, 4장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쭉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읽기 좋으라고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1장에서 그 내용이 끝났어요. 룻이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사소 고생인데 이거 이러다가 죽겠는데, 이러다가 정말 어려워지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결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1장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여지를 두는, 아, 끝이 아니구나. 아직 소망이 있네. 1장까지는 소망이 없었다고요. 1장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앞으로 쭉 고생할 일만 남았을 것 같았는데 하고 끝났는데 2장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나 울림을 쫓아가니까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어. 이스라엘 법으로는 친족하고는 계속해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뭔가 희망이 있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룻은 몰라요. 그는 엘리멜렉과 한 집안 사람이래요. 친족이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재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탁 얻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내가 주워올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대답하죠. 그래 나가보아라 하고 보냅니다. 3절 말씀에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요.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한 집안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래요. 우연히도 지금 이 룻이 이제 어머니 봉양한다고 제가 가서 좀 일 좀 해가지고 뭐 좀 얻어오겠습니다 하고 찾아간 밭이에요. 그 밭은 베들레헴 안에, 성읍 안에 있지 않고 성읍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는 한 밭에 가가지고 그 일꾼들이 지나간 그곳에서 그냥 이삭을 주워오기 시작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밭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래요. 처음에 1장, 2장 1절에서 얘기했었던 재력과 친족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보아스인데 지금 이 룻이 알지도 못하고 갔었던 그곳이 그 보아스의 밭이래요. 근데 4절 말씀에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보아스도 베들레헴 성읍에 있다가 그 시간에 지금 룻이 일하고 있는 그때에 그 밭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그 밭으로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마침 우연히 거기에 갔는데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그쪽에 오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하고 질문을 해요. 요 질문의 뜻이 뭐냐면 저 여인은 누구에게 속했어? 다시 이야기하면 어느 남자와 결혼했어? 누구와 함께 살아? 결혼을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누구랑 결혼한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 보아스가 지금 이 룻을 보고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일꾼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는 그 여인은 모압 이방인인데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잘 봉양하면서 잘 살아요. 그리고 오늘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쉬질 않아요. 정말 성실합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곳에 가지 마라.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당신의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으니, 두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서 물을 마셔라. 요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죠.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저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말을 거는 것, 그리고 와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저 같은 것에서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들었어요. 당신이 그 시어머니와 지금 남편이 죽었으니 시어머니를 모실 어떠한 의무도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정성껏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해주는 거다. 그럼 제가 지금 고민감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어머니에게 잘하십시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룻이라는 한 사람이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 섬기기 까다로운 사람, 내가 섬겨도 나한테 뭔가 더 무엇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걸 지금 봤단 얘기고 알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룻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사서 고생한 중 최고입니다. 사서 고생한 자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사서 고생너. 그냥 저 혼자 그냥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사서 고생한 자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쫓아왔어요. 자기 나라가 아닌데 자기 민족이 아닌데 오면은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할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내 신이 아닌 어머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어머니 내가 잘해줘 봐야 뭔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도 없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떠줘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줘라. 이 얘기 자주 하세요. 이게 뭐냐면 네가 무엇인가 베풀었지만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세상에서는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받았으면 줘야 되고 줬으면 받아야 되는, 이게 세상적인 원리인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한테 다시 네가 뭔가를 베풀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어도 섬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긴다 한들 뭔가 오는 게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고생을 한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죠. 또 이렇게 어머니를 모신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남의 어머니 모셨어요. 내 어머니라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에 그때부터 모시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 오르바처럼 그냥 지혜롭게 그냥 계산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었던 룻의 선택, 그래서 그 어머니를 쫓아왔었던 그 선택이 룻의 삶 가운데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사서 고생하고 가면 뻔하게 힘들 걸 알지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루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서 고생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또 나누고 싶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대기한 일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시어머니한테 한 거, 성실하게 산 거, 그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실 건데 넉넉히 갚아줄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21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을.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라고 태어납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룻이 들어갔습니다. 언제요? 사서 고생하겠다고 그 길을 갔을 때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도 사서 고생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갚아주시되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고요. 이 룻기에서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방인의 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게 룻기입니다. 그러면 사서 고생을 한 이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봤죠. 이제는 보아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지금의 이때에,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서 고생하는 분들, 혹시 주변에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죠. 목자, 목녀, 부목자입니다. 그분을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힘들 거 아시죠? 어려운 거 알죠? 뒤통수 맞을 것도 알죠? 아무리 섬겨도 안 된다는 거 알기도 하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을 부어주어도 가끔씩은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 압니다. 휘선서울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연수를 가셔가지고 목자 목녀님들이 섬기는 걸 보고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최영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저분들은 교회에서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하고 질문을 했대요.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 목자 목녀님들이 너무 열심히 섬기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니까 교회에서 얼마씩은 회의를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저분들은 돈 안 받습니다. 그냥 자신의 것을 드려서 그냥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 지키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는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목자 목녀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세요.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걸까요? 왜 근데 사서 고생을 할까요? 사서 고생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 목자, 목녀, 부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사역자, 교육목자입니다. 여기서 사역자는 누구냐면 저희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방송실, 그냥 주방봉사,
1: 그 다음에 하라임, 안내팀, 그리고 뭔가 고장이 나면 그거를 다 고쳐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역자예요. 그냥 그걸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도 또 한 분이 1인 1사역에 헌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부 예배 때 간증이나 침례식 있으면 사진 찍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나옵니까? 안 나오죠. 1인 1사역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냥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가고 됩니다. 교육 목자님들은 지금 여름 사역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시죠.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애쓰시고 수고하시죠. 그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고하시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순정로의 고백 프로젝트에 동참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사소 고생이죠. 왜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십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게 어떠한 것이든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룻기,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분들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갚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갚으신대요. 하나님 마음 따라서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내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가족과의 시간도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섬겼지만 그 섬김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리고 갚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넉넉하게 그렇게 갚아주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결정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좀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손실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 갚아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 지금까지 고민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울산 소리침례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3: .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간신히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게 되고 그 손에 잡힌 음식을 빼내기 위해서 손을 움켜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신히 들어간 손이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움켜잡은 손을 펴지 못하는 동안 숨어있던 사람이 그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을 때 원수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움켜잡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탐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모든 길은 두 갈래 방향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두 사촌 형제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촌 동생도 자기가 걷는 길로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진 못했죠. 그 사촌 동생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1: 언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혼할 거야.
2: 말이, 아우 세상에 어쩌니? 결혼 상담은 받아봤어?
1: 레린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사람 이미 결심을 굳혔어.
2: 리키는 어떡하고?

0: 같지 않아. 게다가 그 애는 아기가 아니고 역할 모델이 필요한 나이야.
1: 알았어요.
2: 지난주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이 청년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결론인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사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토머스 제레아 미아의 실화입니다.
3: 마리 이모가 우리 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해 이주해 오셨을 때 저는 16살이었고 사촌 동생 리키는 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마리와나 흡연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툭하면 싸움을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리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는커녕 그 아이에게 온갖 나쁜 걸 다 가르쳐줄 뿐이었죠. 그런데 몇 년 후 저는 제가 근무하던 슈퍼마켓에서 친구들에게 몰래 물건값을 할인해주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그 가게에서 도둑질을 해오고 있었던 전 그 직장을 그만두고 폐차장의 관리인으로 취직해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새 혼자 근무를 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슬을 끊고를 듣게 됐고 얼마 후 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20살, 리키는 10살이었죠.
4: 형, 왜 이제 담배 안 피워? 형이 담배 피우는 건 멋진 일이라고 말했었잖아.
3: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거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난 정말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했어. 싸움에, 술, 담배에, 파티에, 그리고 여자들 뒤도 많이 쫓아다녔지.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해.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 몸에도 엄청난 해를 끼치는 거야, 이렇게.
4: 에이, 진짜 어리석은 건 엄마가 지금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거야.
3: 그건 정상적인 거야. 네 엄마와 이모부는 이혼하셨고 이모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하셨잖아. 마리 이모도 이제 삶에서 다른 분이 필요한 거야.
4: 엄마에겐 내가 있잖아. 난 또 다른 아빠는 필요 없어. 대체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하는 거지?
3: 그건 다 죄 때문이야, 리키. 우리는 천성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그분은 우리가 선하게 되도록 도우시거든.
4: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다시 결혼하셔서 예전처럼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떠나던 날 난 내가 너무 나쁜 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멀리 보내신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내가 플라스틱 시럽 병 안에 장난감을 집어넣고 그 안에 물로 가득 채운 채로 냉동실 안에 넣어두었는데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었거든.
3: 부모님의 이혼은 절대로 네 잘못 때문이 아니야, 리키. 그 일이 너한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아.
4: 난 내 인생이 정말 싫어. 정말 싫어요.
3: 너도 예수님께서 네 삶 속에 오시도록 기도해보지 않을래? 그분은 널 도우실 수 있어.
0: 리키는 아직 지하실에 있니?
3: 네, 방금 저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어요.
0: 정말? 마리 이모가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톰.
3: 이모가 왜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엄마. 엄마도요.
0: 톰, 나는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니.
3: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제 말뜻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0: 마리가 리키를 데리러 왔구나. 우리 이 얘기는 하지 말자.
3: 알았어요, 엄마. 리키는 그날 울면서 기도했지만 나중에 그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수년에 걸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능력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 새 교회를 찾았고 얼마 후 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을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나누었는데 가장 힘든 분은

0: 아버지였습니다.
1: 그래? 네 엄마가 그러던데 네가 종교를 바꿨다고 하더구나.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거냐?
0: 전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얼마 전에 근무하다가 사슬을 끊고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됐는데요.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정말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1: 네가 변한 걸 보면,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말이야. 내가 믿어보마.
0: 제가 예전에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항상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아버지께 속상하게 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술과 담배, 마리화나까지 피웠었죠. 근데 이제 다 끊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아버지. 구원을 받은 후 저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고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선택하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예배 중에 그녀를 본 것입니다. 그때 저는 27이었고 그녀는 20살이었습니다.
2: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3: 엄마라면은 당연히 아들이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돼 있어.
0: 그 애가 저와 사귀지 않겠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귀게 됐어요. 그 애도 반은 이태리 사람이래요.
3: 잘 됐구나.
0: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14살 때 우리 가족 모두 이태리로 여행을 갔었잖아요.
3: 그랬지. 정말 멋진 여행이었어.
0: 저도 그 여행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대지레와 그 애의 가족도 같은 해 그곳에 갔었다는 거예요. 잘하면 우린 서로 공항에서 만났을 뻔도 했었어요. 우리가 서로 알지도 못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니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3: 그래서 넌 어디서 그 아가씨를 처음 만난 거니?
0: 교회에서요. 엄마, 저 그 애와 결혼하고 싶어요.
3: 그렇다면 그 아가씨를 집에 데려오렴.
0: 저는 데이트를 하고 교회에 가고 치과 기공사인 제 일을 하느라 바빴죠. 리키는 어느새 17살이 되었죠. 안녕, 리키. 오랜만이다.
4: 형. 학교 일로 바빠서, 그리고 파티를 다니느라 더 바쁘네.
0: 그래. 하지만 그런 일들은 천국에 가게 해주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거야.
4: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형, 제발. 세상에는 다른 종교들을 따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0: 그래. 하지만 다른 종교들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4: 그 말은 만약 내가 인도에서 힌두인으로 태어나서 의롭게 되기 위해 내가 믿는 힌두교를 최선을 다해 따른다면 내가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뜻이야?
0: 리차드, 성경에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셔.
4: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0: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4: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같은 사람은 어떡하지?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이야?
0: 하나님께선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분만의 방법으로 피그미족들을 돌보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알면서도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거야.
4: 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던지는 운명을 지운다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0: 전 리차드가 자신이 가진 신념에 대해 맹렬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똑같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만의 세상적인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늘 하나님은 뒷전이었죠. 탐영과 대질에는 형이 30살이던 1991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20살이었는데 죄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사촌형 탐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지만 저는 모두 거부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파티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때 제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생각했죠. 탐 형에게 동조하진 않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선 형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나라 출신의 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저는 그곳으로 그들을 방문할 일정을 잡았죠. 이 일은 외국을 여행하고 싶은 저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일이었죠.
5: 중국에 가겠다고? 거긴 위험할 텐데 아는 사람도 하나 없잖니.
4: 작년에 프랑스에 갔을 때 대만 출신의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놀러와서 그 나라 관광을 하라고 했어요. 저만의 개인적인 여행 가이드를 붙여준대요.
5: 거긴 아직은 위험한 곳이란다, 리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4: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새로운 장소들을 구경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좋거든요.
5: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감당할 여유가 되니?
4: 네, 그동안 여행 경비를 모아뒀어요. 그리고 여권도 새로 발급받았고요. 지금은 그 친구가 언제 오라고 말할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여행은 없던 일이 되어버려서 그 다음에는 일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그 연락을 하기도 전에 그 친구에게서 먼저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네팔에서 일자리를 얻게 됐는데 그곳으로 자기를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네팔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게 된 채 속상해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완전히 상기된 채로 돌아오셨답니다.
5: 리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게? 내 담당 미용사가 그러는데 탐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여행을 갈 거래.
4: 제가 왜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5: 내가 그 미용사에게 우리 아들도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너도 같이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굳이 그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대.
4: 엄마, 엄마는 저 혼자서 어디든 가는 걸 그렇게 겁을 내시면서 저보고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라고 하세요? 그곳은 늘 폭격이 끊이지 않잖아요.
5: 아이, 하지만 거긴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잖니. 몇백 명과 함께 다니게 되는 거니까. 아이, 그리고 탐과 대지레 부부도 같이 간대. 그러니까 너도 그 애들과 함께 가면 돼.
4: 거듭난 신자들이랑 함께요? 엄마, 그 사람들 여행 내내 예수에 대해 말할 게 뻔해요.
5: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넌 가서 이해 바르게 굴어야 돼.
4: 결국 저는 그 그룹과 함께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해로 갔고 저는 필이라는 이름의 그 교회 성도와 한방을 썼습니다. 다음날 보트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 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됐죠.
6: 이렇게 이른 아침에 형제를 깨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날 깨우셨죠. 그래서 나는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 했고 그분도 나에게 말씀하셨죠.
4: 정말요? 그렇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6: 그분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죠.
4: 알았어요. 어쨌든 제게 말씀해 주세요.
6: 이 여행은 주님의 임재를 정말 실제적으로 알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지요. 오늘 우리가 보트 투어에 나갈 때 주님은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4: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요?
6: 나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알게 될 겁니다.
4: 저 아저씨 완전히 얼간이잖아? 만약 그냥 나를 자기 교회에 끌어들이고 싶어서 말한 거라면 너무 오버한 건데. 저 아저씨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저 아저씨가 무슨 이득을 얻겠어? 만약 저 아저씨가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어떡하지?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라는 게 누굴까? 혹시 나도 그 중에 포함된 건가?
7: 저는 비웃고 의심하면서도 만약 주님이 정말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라면 저도 그 무리 중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배에 탔을 때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게 할 어떤 사인을 발견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2: 아, 폭풍우가 올 것 같네.
6: 그러게, 하늘이 정말 캄캄한데?
2: 가이드들이 날씨 때문에 보트 투어를 취소할까 얘기했었는데
4: 필 아저씨가 이 보트 여행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일찍 그 아저씨가 오늘 보트 여행에 대해 주님께 기도했었다고 나에게 말했는걸?
2: 리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그곳이야. 오! 야, 저기 좀 봐!
7: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엄청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이 사건 안에 저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분은 저만 소외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루살렘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다른 이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필 아저씨와 저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저는 그 아저씨에게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을 말했답니다.
6: 형제는 평생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오고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늘에 계신 진정한 아버지는 늘 형제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형제의 삶 가운데 있는 공허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형제가 느끼는 그 공허함은 형제에게만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7: 너무 좋은 이야기라 사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늘 제 인생이 달랐으면 하고 바랐어요.
6: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분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 저도 제 삶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는 이기적으로 살았고 돈과 시간을 모두 저의 욕심과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 썼거든요.
6: 예수님은 어떠하든지 간에 형제를 사랑하세요. 형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나요?
7: 네, 믿어요.
6: 형제가 죄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나요?
7: 그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6: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나요?
7: 네, 믿어요.
6: 그렇다면 주님께 형제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겠어요?
7: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벌써 새벽 2시잖아요. 가서 잠을 좀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우리 지금 바로 기도하는 게 어때요?
7: 예? 지금 바로 기도하자고요? 여기서요?
6: 여긴 그 어떤 곳보다도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함께 무릎을 꿇어요.
7: 예, 알았어요.
6: 그냥 형제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형제의 주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가 되어달라고 구하세요.
7: 예수님, 당신을 대적해 지은 저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주님과 선생님, 그리고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2: 리키, 방금 소식 들었어. 너 거듭났다면서?
7: 필 아저씨와 함께 기도했어. 근데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2: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 네가 너의 죄들을 회개하고
0: 예수님께 주님과 구세주로 너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구할 때 그분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 바로 그 순간 너는 거듭난 거지. 그리고 그분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
8: 난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것을 못 느끼겠는데?
0: 성경을 읽기 시작해봐 리차드. 너의 영혼의 양식이거든. 새로 태어난 아기에겐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주잖아. 똑같은 원리가 너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 그리고 기도해.
7: 다음 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붙잡히시고 배반을 당하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드인 현지 이스라엘 여성이 설명을 시작했죠.
9: 저기가 성전 벽의 동쪽 문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저 문을 통과해 지나가셨죠. 지금 그곳은 완전히 벽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벽돌과 벽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코 그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메시아께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며 천국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저 문을 통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모두 감람산에 다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기 원하시는 말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념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저는 단지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아는 것만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유는 여기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 정확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는 감람나무가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게 그리 드문 일이 아니랍니다.
10: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4: 가이드님이 예루살렘이 지난 수세기 동안 침략을 당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들은 없어지지 않은 거죠?
9: 저는 모릅니다. 이 나무는 그 자체로 기적인 거죠.
0: 그 여행 후에 리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키는 저희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나중에 한 독실한 자매와 결혼을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년에 걸쳐 다른 일가 친척들과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저에게 세 명의 자녀들을 주셨는데 저의 소망은 제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하고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1: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출연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2: BBN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3: 멘토스 새우의 가공할 위력을 알고 계십니까?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오늘의 주제는 이 새우는 한 방을 지녔다 입니다. 만약 당신이 열대 물고기를 좋아한다면 이 멘토스 새우는 당신이 수주에 같이 키울 필요가 없는 생물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새우류에 속하는 것이지만 아주 특이하고 전문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멘토스 새우가 맛있는 달팽이를 발견하면 이를 스프링이 장진된 앞발로 붙잡은 다음 그 달팽이 껍질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이 앞발은 시속 50마일로 물속에서 발사가 되는데 이 속도가 매우 빨라서 커버테이션 즉 수압의 차로 인한 공기방울의 생성 현상이 발생하고 공기방울들이 깨지면서 열과 번쩍하는 빛이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멘토스 새우는 당신이 수줍어하는 유리를 깰 수 있습니다. 이 새우는 근육 한 파운드당 20만 와트의 힘을 발휘하는데 이는 다른 어떤 근육도 해낼 수 없는 대단한 힘입니다. 이 새우는 먼저 앞발을 담근 다음 근육을 압축시킵니다.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는 아주 현명한 스프링 디자인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의 앞발에 손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장 모양의 스프링은 압축되는 동안 부러짐이 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축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우가 공격 준비가 되면 이것은 단순히 그 스프링을 풀어줍니다. 멘토스 새우의 앞발은 그것이 모든 특수화된 부분 전부가 협력하여 작동할 때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여 진화했다고만 상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3: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만큼의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혼자 그것들을 독점하여서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는 욕심 때문인데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생명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제 BBN 방송을 그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BBN 방송은 365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받으시고 건네받으신 ITL 카드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행보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이행보 목사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 섬김, 전도, 소그룹 훈련에 힘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4: 제 말씀은 요한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는 심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이것은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되면 몇 달 안 남았네요. 우리 미국에서는 대통령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뭔가. 차이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아는 채도 하지 않다가 필요하면 아양 떤다. 할 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묵는 것 같다. 요즘 제 아내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참 아니라는 걸 좀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그 아내가 몇 주씩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들이 절대 이 생각 못할 것 같아요.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여자들이 맞는 이유 알겠죠? 네, 남자들이 말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폭력을 쓰는데 거기까지 가게 하면 안 되겠어요. 내 돈을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 돈을 엄청 좋아한다. 네.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밥을 해줘요. 너무 감사하네요.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은? 네, 이겁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영원하시고 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영원하시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건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장로라고 했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호라는 게 앞에 붙어서 이게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 elder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이 사람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세상 떴어요. 이제 남아있는 연로한 예수님의 제자 그분은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엘더 그러면 아, 받는 사람이, 아, 사도 요한,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랬는데, 여기 이제 부녀라고 하는 게 이제 부인이죠. 그리고 그 부인과 그의 자녀들. 이 사도, 요한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인 그런 부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자녀들 그 가정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우리가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좀 넓게 해석하면은 교회와 그의 성도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그 특정한 부녀, 그 가정의 자녀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 사랑하라, 뭐 인류를 사랑하자 막연하죠. 그렇지만 아무개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자는 게 좀 북한이 이렇게 좁아지죠. 그러면 좁아지지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는 막연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 아내, 뭐 자녀, 뭐 친구,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특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똑같이 이제 같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참으로 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게 진리라는 거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진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빛입니다. 빛이 환하게 모든 어둠에 있는 걸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빛 드러내는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저들은 진리가 하면은 빛을 생각하고 빛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꿔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때 예수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호의, 그런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또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그런 사랑을 긍휼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주어진 결과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임해서 너희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죠.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려면 따라 해볼까? 진리를 행해야 한다. 아까도 받는 대상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부녀,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는 이성적이지만 여자들은 감정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강하니까 결국은 이성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진리가 좀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이서에서는 특별히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녀들 중에 이 얘기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전에 배운 거기서 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단 같은 데잘 빠지는 분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좀 이성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안 빠지는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이라서 이런 걸 터치하게 되면 쉽게 쏠려요. 그래서, 우리 한참 중동의 그, 뭐예요. 많은 그, 뭐,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 돈 벌러 많이 중동에 많이 나갔잖아요. 건축, 그, 공사범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몇 년씩 일하고 왔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뭐였죠? 그 당시 이제 그 제비족들이 문제가 돼서 가정들이 엄청 파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막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내주면 따박따박 이제 돈을 받았는데 이제 남편이 없다 보니까 좀 놀러 다니고 이러다가 제비족한테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이 이게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했다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감정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넘어간 사람도 어떻게 되죠? 언제가 심판날이에요? 남편이 돌아오는 날, 심판날이 됩니다. 그 자네들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지켰으면 그날이 기쁜 날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런 사랑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 진리에서 자칫하면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을 잘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리 아래서 행할 때 내가 참 기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면 여러분들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는 받아서 또 전해줘야 돼요. 나에게 빛이 나오진 않지만 내가 빛을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0: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며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물이죠. 그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선물로 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 이 구원도 선물. 우리에게서 나간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이라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강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와 긍휼을 입었으니, 우리는 평강하죠.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런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늘 동행을 하니까, 어디 가든,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죠. 보디발도 얘기했고 또 간수장도 얘기했고 이 사람은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정도로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려면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부녀여 그랬죠. 니게 구하노니 에로타워. 여기서 에로타워란 말이 이제 간청이기도 하고 정중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중한 부탁이죠. 그 노종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명령적으로 간접적인 명령이지만은 이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로타오란 말을 또다시 쓴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 귀신 쫓아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간청할 때도 에로타오를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간청하는 그 부탁이 뭘까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서 정말 힘이 없으면 누워서 말씀을 전했는데 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이렇게 항상 계속 그것이 마무리였어요. 좀 다른 설교 없냐고 해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계명, 이 세계명 지키는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세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이 세계명. 이게 뭐,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니웃 사랑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강화된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는 좀 희생의 의미가 더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속, 처럼 그렇게 희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짐을 서로 지는 거리까지는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필요를 뻔히 알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데도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역을 맡아서 낑낑대고 있으면 같이 어깨를 맞대고 짐을 걸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냥 입으로만 사랑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냥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데 자기 거로는 절대 안 도와요. 남의 걸 이렇게 막 해가지고는 생색을 내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싹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내 것이 들어가야 돼요. 내 땀이 들어가고 내 물질적인 것이 들어가야 그게 비로소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그 사랑, 바로 세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때입니다.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뭐 요한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뭐 좀 믿는 자들이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 당시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하우스처치였어요. 그런데 하우스처치 같은 그런 곳에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송교사님이 오거나 또 누가 오면 이렇게 정말 대접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성령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고 또 손님이 왔을 때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언제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손님으로 와서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통화해서 그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내 주변에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면 주님이 그 사랑과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하라 하심 이것도 보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거 주변을 파테오 돌아다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걷고 행하는 게 우리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일상에서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따스하게 말하고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남에게도 베풀라고 넉넉히 주었으니까 베풀고 이런 것들이 행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사랑은 실천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금리와 평강의 예시라면 따라해봅시다.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오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면 너무 이 순례 전도자들을 환영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런 그 이단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더럽고 추하다는 거야. 이건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라는 거야. 영혼만 거룩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이 육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가연설, 가짜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에 잠깐 오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갑자기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그냥 육신적인 예수님이지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저들이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영생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지 예수님 인성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러면 우리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냥 중으로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적그리스도라는 게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방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훈. 오늘날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는데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뭐 슈바이처 뭐 노벨상도 받았나 그런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슈바이처가 루터란 처치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인성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안 받아들여요. 그다음 선생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런 목사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 많은데 요즘은 뭐 너무 많죠. 리버라라는 신학에서 가리키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리킵니다.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장에서 뭘 외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부해야죠. 그럼 받아들이면 안 돼. 큰일 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고 그랬는데 꼭 보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뭐에 불을 추척하고 다 했는데 집까지도 자기 이름으로 다 해놓고 다 했는데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홀딱 집도 다 넘어가고 자기가 돼서도 홀딱 다 날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에게 빠지게 되면 바로 그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단이니까 이단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딱 거하고 있으면요 금방 평안하게 돼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위조지폐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늘 훈련받는 게 뭐라고요? 진짜 지폐를 갖다 놓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폐도 갖다 놔도 가짜는 다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대로만 여러분 순종하고 살면요. 이단은 벌써 다 알아요. 벌써 몇 마디 얘기하면 이거 신천지구나, 이거 구원파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절대 못 모셔요. 벌써 진리에서 떠났잖아요. 예수님에서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그냥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 또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벌써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떠났고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강력하게 말하죠.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 복음 위에 그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절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든 하여간 뭐예요? 절대 집에 못 들이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요즘은 술을 조금 이렇게 수법을 바꿔가지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차 타고 오는 건 뭐 타고 올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고 싶어하는 벤츠 타고 옵니다. BMW 뭐 오리오리한 데다가 쫙 빼입고 딱 오면요. 거기 홀랑 넘어가서 들어오시라고 차 한잔 하시라고. 거기서부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 보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하의 증인이 뻔히 아는데 왜 들여보냅니까? 거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단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강하게 내리박혀요. 여러분 신문을 봐도 미담, 그거는 그냥 읽고 그냥 끝나죠. 근데 엄청난 살인사건 벌어졌어요. 그거 한번 읽는 순간 아마 일주일 넘게 갈 거예요. 그게 꿈속에서 나올걸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 들을 필요도 없어요. 네, 우리는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때 김치를 먹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여자분이 굉장히 예뻐요. 젊고 예쁘고 똑똑하고 근데 씩 웃는데 얘 가운데 고춧가루가 하나 다 끼었어요. 그러면 그 상대편 남자에게 남는 인상이 뭘까요? 아, 이 여자 참 예쁘네. 참 똑똑해 상냥하고 이게 남을까요? 고춧가루만 남을까요? 고춧가루만 남습니다. 이단이 바로 그런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단인 줄 알고 벌써 냄새가 난다면 아예 딱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1: 네.
0: 냉정하게. 왜 접해가지고 부정적인 거 자꾸 그런가? 이렇게 자꾸 씨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말하죠. 대면이라는 거.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뭘 했죠? 비대면 예배 드렸죠. 비대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지금도 비대면을 너무 좋아하셔서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좀 찔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로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뭐 아프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아시죠? 뭐 비대면이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온라인으로 사랑만 하셔야 돼. 자녀들하고도 온라인으로만 그냥 뭐 저걸 그것만 봐야 돼. 남편 뭐 멀리 떨어져 있을 그냥 온라인으로만 사랑하세요. 사람 그럼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장의 파피루스에만 썼는데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걸 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거기서 예배드려도 받으시겠지만 이 자리 같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그분이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대면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그리스도께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풍성히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이 퍼져나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못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건너뛰어서 지금, 그리스와 터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그쪽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가면 우리가 헬몬산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변화산, 마태복음 10장에는 변화산이 바로 헬몬산일 걸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이 헬몬산은, 만녀설 같은 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이게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 간이라고 하는 데서 수원지를 이루고 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스키장이 여기에 있어요. 또 헬몬산에는 주변에 스키가 많다 보니까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간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강이 흘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단에서 흘러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 그러죠? 근데 이제 요르단이 맞아요. 조르단, 영어로는 조던인데 조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를 말할까 히브리어로 흐른다는 뜻이에요. 조르. 졸졸졸 흐른다. 예? 조르 흐른다. 어디서? 단에서 흐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풍족하게 받아서 나로부터 흘러나가면 내가 조로 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이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단을 내 성이 뭐죠? 이씨잖아요. 모르셨어요? 이씨예요. 근데 영어로 읽을 때는 리예요. 리. 리슨만 할때 리예요. 그럼 저는 어떤 이름이 될까요? 조루리.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조루리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씨 같으면 뭐로 지을까? 조루박. 지루박이 딱 연상이 되네. 그렇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입었으면 나로부터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실 때는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어서 이것이 주변에 흘러가도록 진리와 사랑 가운데 복음으로 나가고 여러분 사랑의 성경을 통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모든 게잘될때 나태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려버려요. 마귀란 놈이. 그래서 마귀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임할 때 오는 결과가 평강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족하게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 천국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죠. 새 것이 되셨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웬 은혜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꼭 듣는데 자기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말씀 받아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해. 그 아무게 왔나? 이 말씀 듣고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로 평강을 잊게 돼요. 근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뭐 천지개벽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뀔까요? 내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녀, 부인, 여자분들이 복음을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이거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는 사랑한답시고 욕망이 가미가 되면서 집착에 빠져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집착을 해요.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남편에게 집착을 해요. 욕망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때 자녀를 다 망치고 또 내 남편을 닥달하고 잔소리를 통해서 결국 남편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뭐가 바뀔까요? 사랑을 가장한 욕망이라는 집착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긍휼의 안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내 남편 정말 돈 버느라고 정말 힘든데 오면 내가 잘해줘야지 이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승진도 잘하고 돈도 더 잘 버는데 당신은 뭐야? 이게 아니라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내 자녀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정말 내 남편 하나님 이런 어떤 이렇게 복덩이 같은 남편을 나한테 주셨을까? 오, 이렇게 지질이 뭐 이렇게 다른 남편은 더 좋고 내 남편은 비교하면서 그러는 눈이 아니라 은혜를 잊게 되고 긍휼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것이 다 눈이 어떻게 돼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다 선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는 눈이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뭘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을 잘되게 해줄까? 이 눈이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다 바뀌어버리면요. 이제는 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득을 얻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깔아뭉개거나 그 위에 올라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눈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뭐 사정이 있겠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저럴까.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꾸 눈이 바뀌다 보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눈이 바뀌게 되면 나도 바뀌고 상대방도 바뀌고 그래서 오늘 은혜와 긍휼을 입고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사랑도 잘 섬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시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라. 사도안의 간증처럼 부탁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 hope.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의 노아의 홍수와 또 로셋 때에 일어났던 유황불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공통된 면을 발견합니다. 두 사건이 모두가 다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도 구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2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에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군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형 형털,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런 거예요. 에이, 저주받아 죽었다. 어이, 끔찍해. 저거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었어. 이렇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세상에 대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는 가장 실패했고, 가장 저주받은 모습인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가장 승리한 내용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역설.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옛뱀이에요. 이 세상 신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가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싹 가려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못 보고 세상의 헛된 영광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잘 들어야 되죠. 그죠? 그 하나님도 못 이겨요. 이래서 이 세상 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물론 이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할례라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할렐루야 하고 달라요.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태어나서 8일째 끝난 애기죠. 이럴 때 남자 아기는요 할례를 행하여요. 할례라는 것은 요즘 여러분들 아마 포경수술하면 잘 알 거예요. 남자 꼬치고대 그 피부를 살짝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면 다 8일째 할례를 행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는 것이
4: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표시였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또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보고, 야,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놈들, 이 더러운 놈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뭔지 알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사람들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랬어요. 유대인들을. 근데 유대인인지 아닌지 겉으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냐면요. 남자 어른들 딱 잡아놓고는요. 바지를 다 벗기는 거예요. 바지를 벗기면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딱 표가 날 거 아니에요. 나 유대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딱 바지 벗겨서 표를 보면 할례를 했잖아요. 너는 죽어.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할례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골로새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할례를 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를 받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런데 너희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능력으로 우리 몸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0: 것이 우리의 육적인 가능성, 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할 말씀 다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아. 우리는 할례도 받아서, 안식일도 지켜서, 십일조도 잘해. 이런 것을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육적인 자랑, 육체의 자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이 육체의 자랑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게 사람들의 자랑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을 막 자랑해요? 예? 유명한 사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뭘 잘하면? 아주 잘하는 게 뭐예요? 뭐든 뭐예요? 아, 가수가 되고 싶다면 노래를 아주 잘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그죠?
1: 네,
0: 네, 스타가 되고 싶다면 공부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저 사람 정말 노래를 잘해. 그래서 노래 잘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스타가 되었다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자랑거리가 많아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이걸 세상 자랑이라 그래요. 이게 육체의 자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이걸 육체의 자랑으로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요, 세상에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이러면 그걸 자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자랑들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을 잘라내는 것이 뭐냐? 할례라고 사인을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모르고 자기들의 육체를 막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묶이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 그래요. 이제 다음 주일날 되면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